0: 능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기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의 설교를 금지하는 것을 보고 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사도들이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저는 군중들 속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군인으로 복무할 당시에 사귀었던 한문이라는 친구로 성전의 경비를 담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그 친구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믿어서 여기에 오게 됐는지 알고 싶었고 제가 성전 관료들에게서 느낀 위험에 대해서도 의논하고 싶었습니다.
1: 오늘 설교는 어떠셨습니까?
0: 반갑네, 한몬. 제복을 벗고 있으니 못 알아보겠구만.
2: 누구시죠? 가이어스 자네였군. 반갑네. 오늘은 쉬는 날이라 제복을 벗고 있었지.
0: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네, 친구.
2: 나도 반갑네, 가이어스. 이제 보니 제복을 안 입고 있군, 그래.
0: 몇 달 전에 그만뒀다네. 그리고 지금은 나사렛 예수를 따르고 있지.
2: 이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반이 넘는 것 같네.
0: 내 소망은 반이 아니라 전부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걸세. 한몬, 자넨 어떻게 생각하나? 예수님 말일세.
2: 자네랑 이렇게 얘기하는 걸 누가 보기라도 하면 곤란하네, 가이어스. 혹시 요시아의 도자기 가게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나?
0: 알고 있네.
2: 그럼 그곳에 먼저 가 있지 않겠나? 요시아는 우리 형이니까 그곳이라면 안전할 걸세.
0: 그래, 그럼 거기서 만나도록 하지. 그런데 요시아가 자네 형인지는 몰랐는걸. 요시아도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믿고 있다네.

0: 기다려줘서 고맙네, 가이어스. 내 사정은 이해하지? 조심해야 해서 말일세.
1: 물론 이해하고 말고. 그래, 아까 하던 얘기나 계속해보지. 자네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솔직하게 말해보게.
0: 난 지난 25년간 성전의 경비병으로 일해왔다네. 성전을 위해 좋은 일도 하면서 우리 가족도 먹여 살릴 수 있었지. 나도 실은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걸 믿고 있다네. 자넨 이런 날 겁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두렵다네. 자네는 로마인이라서 성전 지도자들이 자네가 뭘 믿건 간에 전혀 신경도 쓰지 않지만 내 경우는 틀리지 않나. 내가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고백한다면 직업도 잃고 반역자로 낙인 찍힐 걸세.
1: 나도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네. 이복의 한문 설명 좀 해주게. 대체 성전 관료들이 왜 그렇게 사도들 일에 사사건건 반대하는지 내게 설명 좀 해줄 수 있겠나? 당국에서는 왜 그렇게 사도들을 두려워하는 거지? 사도들이 혁명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말이야. 단지 가난한 자에게 음식을 주고 병자들을 치유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용서를 가르칠 뿐인데 말이야. 성전 관료들의 행동이 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네. 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인지.
0: 내 생각은 이렇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실은 종교적으로 두 파로 나뉘어 있는데 그 두 종파 모두 잘못됐다고 생각하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법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고 전부 인간의 관습, 권력, 교만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을 뿐이야.
1: 권력과 교만이라. 로마 제국을 닮았군.
0: 자네도 성전 관료들 옷차림이 두 종류라는 걸 눈치챘을 걸세.
1: 맞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정색으로 치장한 사람들이 많더군.
0: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네. 대부분 사업가, 변호사, 상인들인데 돈이 많건 적건 간에 다들 독선적이지. 모세의 율법을 따른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정의롭다고 여기고 또 수백 가지의 규율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지.
1: 아, 착하게 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 말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을 주신다고 했으니 교만한 그들의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겠지. 아, 그런데 그들 말고 화려한 옷과 보석으로 치장한 사람들은 누군가?
0: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유한 축에 속하는 사두개인들이라네.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물질과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지. 이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않아서 바리새인들은 이들을 이교도로 치부한다네. 어쨌든 이 두 종파가 성전의 최고 권력자 70명을 구성하고 있지. 서로를 경멸하면서도 권력 유지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걸세.
1: 들으면 들을수록 로마 의회 얘기가군. 그래, 종교적인 것은 그래도 뭔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위선자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언젠가 하나님과 함께할 것이라는 희망도 없이 미신을 섬긴다는 말이지. 결국 부와 권력에 대한 욕망과 자만심으로만 가득한 사람들이군 그래.
0: 자네가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군 그래. 물론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믿음이 깊은 바리새인들도 있긴 하지.
1: 그 사람들이라면 나도 알고 있네. 공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나.
0: 성전 관료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적으로 보고 재판에 회부하려는 이들도 있다고 하더군.
1: 그중 몇 명은 나도 알 것 같네. 다소 출신의 사울과 젊고 부유한 알렉산더, 그리고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네만 예수님의 체포를 지휘했던 대제사장의 하수인이 있었지.
0: 그자의 이름은 말고일세. 자네가 지적한 바로 그 세 명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적이라네. 그자들의 뜻대로 하게 두었다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감옥에 끌려가고 지도자들은 전부 죽임을 당할 걸세.

0: 자네들 여기 있었군. 나쁜 소식인.
1: 아이,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0: 성전 경비병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뒀다네.
2: 전부 다 잡아갔단 말입니까?
0: 12명 중에 8명이 끌려가는 걸 봤어. 경비병들이 들이닥쳤을 때 안드레와 도마는 성전 밖에 있었고 바둘로메와 야고보는 먼 곳에 나가 있었지.
1: 네, 이럴 줄 알았어. 그자들이 꾸미고 있는 계획에 대해 들은 적이 있어요. 총지휘자는 누구였습니까?
0: 알렉산더와 사울이 사도들을 고소했고 말고가 경비병들을 지휘했네.
2: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군. 그자들을 처음 본 순간 아기를 품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지.
1: 분명히 교회 안에 첩자를 심어두었을 것을.
2: 당장 교회로 돌아가 봐야겠네.
1: 같이 가세, 가이어스.
2: 그러세, 한몬. 하지만 조심해야 하네.

0: 예루살렘의 길고 굽이진 길을 걷는 동안 몇 사람이 저를 알아보고 사도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어왔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몇몇 사도들이 잡혀갔다는 것 말고는 없다고 얘기하자 사람들은 다들 실망한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몬과 제가 교회에 가보았더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믿고 기도해달라고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을 위해 밤새 기도했습니다. 새벽 3시, 회중 전체가 고요함에 둘러싸여 있을 무렵, 안드레가 일어나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친구들이여. 우리 주님과 감옥에 갇힌 사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용기를 내서 여기까지 와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사도들의 안위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믿음과 확신을 주셨고 사도들이 무사하다는 걸 믿게 됐습니다. 자, 이제 다들 집으로 돌아가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와 다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침에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으로 와주십시오.

0: 회당에서 기도를 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안드레와 사도들은 기쁜 마음으로 성전 경비병 한문을 한 가족으로 받아주었습니다. 다들 피곤하거나 배고픈 기색은커녕 오히려 어둠이 거치자마자 성전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사도들이 체포됐던 바로 그곳으로 말입니다. 매우 이른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희망과 구원에 관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기적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전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날을 맞이하는 수탉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성전의 황금문을 통과하여 솔로몬 행각으로 가고 있을 때 체포된 줄로만 알았던 사도들이 나타났습니다. 한참을 걷던 베드로는 뒤돌아서서 팔을 올리더니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1: 베드로 아니요
2: 아니들이 사도들
3: 감사합니다.
4: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감옥에서 풀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은혜와 권세 앞에 저희들은 그저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다윗 왕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저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자, 친애하는 나의 친구들이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새벽 3시에 천사가 감옥으로 찾아와 우리를 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살아계십니다.
5: 할렐루야!
4: 저는 사실 감옥의 경비병과 교도관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들은 오늘 아침에 저희를 공회로 데려가도록 돼 있었는데 고위 관료들이 우리가 감옥에 없다는 걸 알게 되어도 경비병들을 벌하지 않도록 기도드립시다. 사실 경비병들은 우리가 풀려난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0: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성전 경비병 함몬은 집으로 가서 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돌아와서 저와 함께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중 갑자기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1: 가이어스, 어서 날 따라오게.
0: 어디로 가는 건가?
1: 아무 말 말고 일단 따라오게.

0: 이 골방에 조용히 앉아있게. 성전 관리자들이 곧 저 아래쪽 방에 모일 걸세. 베드로와 사도들이 감옥에서 사라진 걸 알게 되면 다들 혼란에 빠질 테니 자넨 그 모습을 잘 지켜보게나.
1: 한 시간 후 한문이 얘기했던 대로 관료들이 하나 둘씩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은 우뚝 솟은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두들 흥분된 목소리로 주먹을 휘둘러가며 열띤 논쟁을 펼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회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2: 아, 우리가 모인 이유는 다들 알고 있을 테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경비병, 죄수들을 데려와라. 골칫덩이 갈릴리 놈들 말이다.
3: 가야바님, 나사렛 예수의 사도들이 감옥에서 사라졌습니다.
2: 뭐야? 누가 그놈들을 부려준 거야? 이런 멍청한 교도관들 같으니라고. 당장 놈들을 찾아와.
3: 폐하, 감옥에 갇혔던 자들이 지금 성전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도망칠 생각은 없는 듯합니다.
2: 그러면 가서 놈들을 끌고 와. 지휘관,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가?
3: 예, 폐하. 실은 오늘 아침 제가 직접 감옥에 찾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을 끌고 오라는 명을 내렸죠. 물론 제가 신임하는 교도관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교도관들이 죄수들 방에 다녀오더니 문도 잠겨있고 경비병들도 지키고 있었는데도 죄수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4: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2: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다니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아직도 예루살렘을 휘젓고 다니는 거야? 너희들을 처벌해봤자 우리에게 비난이 돌아올 테고 내 녀석들의 이상한 마술 따위는 이제 지긋지긋하다. 네놈들의 얘기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예루살렘을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란 말이다.
3: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오. 당신네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소. 하나님은 예수님을 오른편에 앉히시고 임금으로 높이셨으며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스라엘로 보내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목격했소.
1: 성전 관료들은 이 말을 듣고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사도들을 사형에 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당신들이 지금 이 자들에게 하려는 짓에 대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드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세주라고 외치고 다녔는데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지요.

0: 하지만 그가 처형을 당한 뒤에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은 한 명도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엔 갈릴리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며 반란을 일으켰었지요. 하지만 이 사람도 죽임을 당했고 추종자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그냥 놔둬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들을 그냥 풀어주시오. 이들의 목적과 행동이 사람에서 난 것이라면 우리가 굳이 손쓰지 않아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 난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감히 이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아닙니까?
1: 관료들은 가말리엘의 연설에 설득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윗도리를 벗기고 심하게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하지 말라고 명한 뒤 사도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이 매를 맞으며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고 심지어는 기절하는 모습을 저는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고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는 것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성전에서 어느 날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도들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난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헌신적인 기독교인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기도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역정을 통해 지혜와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한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을 통해 우리는 종교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적인 관계와는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면서 인간과의 교제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성경에서는 교만이 모든 죄악 중에 가장 해롭다고 가르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만은 이 세상 모든 분쟁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교만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불손해지고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죄사함을 원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문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할 정도의 악인은 없으며 구원이 필요 없을 정도의 선인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0: 주일 드라마 초대교회 시리즈 여덟 번째 이야기 감옥에 갇힌 사도들. 출연 서령범, 서혜정, 김종환, 홍성원, 박영재, 장민혁. 번역 구성 이중희, 연출 최혜심이었습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1: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과 말씀으로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어느 나라의 한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이 젊은이는 죄악으로 썩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을 탄식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어른이 된 뒤에도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 내용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주님, 제 가정을 변화시킬 강한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지만 이 역시도 나이가 들어 죽기 되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임종이 다가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 자신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BBN 한국어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은 24시간 365일 단 한 시간도 중단 없이 스트리밍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어 방송뿐만 아니라 저희는 인터넷을 통해서 총 8개 언어로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국말 외에 다른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은 저희 웹사이트에 다른 방송으로 들어가 보시고 그 방송을 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소개하고 알릴 때 필요한 도구로는 ITL 카드가 있는데요. ITL 카드 신청하기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희 8개 언어 방송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데 아름다운 도구로 쓰여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말입니다.

0: 비벤은 모든 상업성을 배제하고 순수한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기독교 선교 방송입니다. 복음사에게 이 비벤을 후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비벤 한국어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을 통해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해 믿음으로 이렇게 후원하겠다고 작정하셨던 분들은 저희 비벤에서 고지서나 독촉장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비벤 한국어 방송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께서는 저희 비벤 한국어 방송을 후원해 주신다는 것을 꼭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늘 감사하는 비벤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ible Broadcasting Network,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 복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새삼 깨닫고 또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그리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더욱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를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사도행전 12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주제로 함께 보기 원합니다.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사고, 환경 또는 우리의 생각, 사고, 이해를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께서 합의하시고 원하시면 그 무엇도 가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리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인 네페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 중에 광채가 조여하여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서 천사에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말씀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화답하며 다시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고 막을 수 없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몸된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언제나 두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를 쉽게 낙심하고 낙담케 합니다. 그래서 병이 보이고 경제가 보이고 사람과 환경과 문제가 보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교회의 머리가 되어 다스리고 계시며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현실은 믿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며 말하죠. 끝났다,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작이다. 내가 하겠다,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닫힌 문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열린 문을 보시죠. 우리는 감옥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옥 밖에서 이루실 역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이나 헤롯 왕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또한 우리가 그 왕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2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암울합니다.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며 교회는 지금 울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엄청난 사도, 그 지도자, 영적 지도자 중에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붙잡혀 옥에 갇히고, 예, 그야말로 참담한 그냥 초상집입니다. 예, 암담합니다. 헤롯은 승리를 확신하고 세상은 교회는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역사할 차례다.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 별빛이 가장 빛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빛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오히려 암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은 단순히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장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습니다. 누가 진짜 왕인가? 헤롯인가? 아니죠. 그렇다면 베드로인가? 아닙니다. 교회인가? 아니죠. 이런 왕은, 그 모든 주권자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모든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은 사망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금도 자신의 교회, 즉 피값으로 산, 자신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를 귀히 여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 교회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때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을 거부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막으려고 합니다. 멈춰서게 하려고 하죠.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말이 바로 손을 들어, 헤롯 왕이 손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손을 뻗쳤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헤롯은 자기 손이 왕의 신분으로, 왕인 자기 손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손이 아니라 왕의 손, 권력의 손, 칼을 쥔 손이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손입니다. 그 손이 어디를 향하였냐, 어디를 뻗쳤냐, 그 손이 교회를 향하여 뻗쳤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원함이죠. 교회를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옛날이나 할 것 없이 지금도 사탄은 지금도 어떤 형태로, 어떠한 모습으로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막아서려고 하죠.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공격하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를 흔들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마다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또한 하나의 반증이기도 하죠.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2절을 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영적 지도자, 영향력이 있었던 리더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 중에 한 명인 이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뭐라고 질문할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정의는 어디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는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야고보가 저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대기를 사용하든 어떻게든 깨뜨리든 죽이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죠.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설명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위에 세워집니다.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은 불의하고 선하지 않다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고 믿게 되는 것이지요. 네.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은 전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분은 미쁘시고 신실하시며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틀리시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시고 바로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헤롯은 야고보를 죽인 후 사람들의 반응을 보죠.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은 정의로운 왕이 아니죠. 그는 사람의 박수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진리보다 인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보다 사람에게서 난 일들을 더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마치 명분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를 위해서, 뭘 위해서라고 하지만 저마다 이기적인 자기의 그런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를 잡고 무언가를 추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좋은 것이라면 진리고 무엇이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나를 기쁘게 하는, 나의 유익이 되는 그것을 붙잡으려 하는 것이 이 세상인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믿는 성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자 이제는 더 과감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잡아 넣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죠. 4절의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 맡겨 지키고, 한 사람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넣었는데 몇 명이나 투입이 됐습니까? 예, 네 명씩이니까는 4, 4, 16.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베드로가 얼마나 싸움꾼이라고, 얼마나 대단하다고, 무려 베드로를 한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쳐놓고, 무려 네 사람씩 교대로, 여러분, 16명이나 지키겠습니다. 헤롯은 확신했습니다. 작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끝이다. 야고보뿐만 아니라 베드로까지 죽이면 이 모든 것은 끝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감옥을 만들 수는 있어도 사람을 그래서 가둘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쇠사슬은 사람을 묶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묶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헤롯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헤롯이라는 것은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으며 자녀의 문제나 사람에게 받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꾸만 나를 끌어내리고 내 발목을 붙잡고 나를 가두고 억압합니다. 예. 문제는 끊임없이 말하죠. 끝났다.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내가 하겠다. 헤롯은 끝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감옥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무대이기도 했죠. 그러므로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헤롯입니까? 또는 감옥입니까? 또는 사람들입니까? 쇠사슬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교회의 미래도, 우리의 가정의 미래도, 우리의 인생도 환경이 아니라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습니다. 한나 왕이 자기의 손을 믿고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죽이기도 살리고 있었다고 믿었던 그 하찮은 왕의, 세상의 왕에 비해서 진짜로 우리의 왕 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예. 불가능이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고 지치고 또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 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바꾸거나 멈추거나 막아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신실하게 자신의 일을 이루어 오고 계시죠.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핏값으로 산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좀 더 5절을 정확히 보게 되면 옥에 갇혔고라기보다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 그러나 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가 더 정확한 말입니다. 예. 옥에 갇혔고 기도하가 갇혔으나 그러나 but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갇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도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종종 우리는 반전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 모든 상황을 뒤바꾸는 접속사 그러나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나 교회가,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애굽 군대는 뒤에 쫓아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여리고성은 높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무덤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도 반드시 이 믿음의 그러나, 이 그러나가 있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 끝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군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날이 밝고 내일이 되면 죽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나도 없죠. 그러나 한 곳에서는 무릎이 마르지 않습니다. 한 무리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죠. 저는 이것이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환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수많은
낙심할 수 있는 이유들이, 상황들이 넘쳐나지만 그러나 교회는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빌더라, 간구하더라, 기도하더라. 비록 어려움은 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모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 예. 비록 여러분 여러 가지 낙심되는 일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셨는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세상은 기도를 가장 약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죽이나 참 어리석고 연약하고 답답하면 믿을 게 없어서 의지할 게 없어서 그냥 막연한 보이지 않는 신을 신이라고 여기면서 기도하는 예. 그래서 참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연약한 거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참 연약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가장 강한 것으로 사용하시죠.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기도할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상황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러나 성도에게 기도는 하다 하다 할 게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가장 먼저 붙드는 믿음의 자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왜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야고보 죽은 지금 순교한 야고보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야고보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그 야고보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결과는 원함과 달리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또 기도해야 되는가? 종종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미국에서는 총기사가 많기 때문에 총기소가 나면 그 가운데 그리스도는 있었을 것이고 거기는 악한 사람도 있지만 안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거기에는요 정말 좋은 사람들 정말 크리스천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간절히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어쩌면 하나마나한 기도 왜 할까? 어차피 하나님 마음인데 어차피 기도해도 야고보는 죽을 것인데 어차피 기도해도, 기도해도 변하는 것은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결과를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결과를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신실하심 그 하나님을 신뢰 그 하나님을 의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고 조종하는 기술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야고보가 순교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병마와 싸우며 어려움에 계속해서 욕과 같은 그런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 선하신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로 기도하였듯이 그 예수님께서도 그 뜻이 있었지만 그 마음이 있었지만 그 바람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바로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 기도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신다면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응답이 같아도 감사하고 응답이 달라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장면이 감옥으로 바뀌죠.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 전날 밤, 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밤까지 기다렸을까? 그 전날 밤, 헤롯에게 잡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잡혀야만 하고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묶여야만 했습니까? 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밤까지 기다리셨을까? 왜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구하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가장 늦게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정확한 때에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시계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봅니다. 우리는 늦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어요. 그분의 일하시는 시간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것을 이루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가장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내일 죽을 사람이 잠을 잡니다. 그것도 쇠사슬에 묶여서 이렇게 막 자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본문 보시게 되면은 천사가 깨웠었을 때 주섬주섬 신발 신고 옷 입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신발 벗어놓고 무슨 호텔도 아니고 무슨 5성 호텔도 아니고 신발도 벗고 옷도 벗고 그래서 아주 편안한 자세로 잠을 자는데 그것도 그냥 쪽잠 선잠이 아니라 아주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만 가지고도 설교할 것들이 많은데 교회는 지금 기도하고 있고 베드로는 아주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천사가 와서 잠을 깨우는데 여러분 잠을 깨울 때 어떻게 깨우세요? 변천 집사님, 아니면 여보, 아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빠! 집사님! 이렇게 깨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천사가 어떻게 깨웠습니까? 옆구리를요, 발로 찼다고 그러는데 그냥 찬 게 아니에요. 얼마나 깊이 찼는지 모르겠지만 옆구리를 찼대요. 강력한 힘으로요, 마치 축구선수가 골을 차듯이요, 그 옆구리를 그냥 친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파서 놀라서 깼는데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비몽사몽간에 그 정도로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의 생명이 헤롯의 손이 아니라 어쩌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은 아닌지. 또한 주님께서 자신의 삶에 대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 물론 혹자는 달리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가 진짜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리더인 베드로는 거기서 잠이 와? 여러분 한때 사도행전 16장이 또 나중에 가게 되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똑같은 감옥 아니지만 지금 베드로는요 잠을 엄청 지금 자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믿음은 환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믿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평안은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에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갈릴리 그 호수 가운데서 제자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예, 막 물이 들어오고 막 풍랑이 일고 막 그랬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잠에 계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바로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확실한 말씀과 평강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정말 이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서 요지부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견고하게 우리가 자라날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더 크게 바라보고 그래서 그 선하신 주님을 더 매그니파 더 확대하여 볼 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분을 바라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 확정되고 고정되어짐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날 밤 감옥 안에서 베드로는 잠자고 있었지만 감옥 밖에서는 교회가 잠을 자지 않고 깨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는 교회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잘지언정 자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올해 저희 교회 주제가 한마음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는 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몇 분 아니면 그냥 투두리스트를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함께 하나 되기를 힘쓰며 정말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이 마지막 때 들어 사용하심으로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분명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보냈죠. 사슬을 풀고 감옥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인도하시죠.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쇠문도 쇠사슬도 저절로 풀립니다. 저절로 풀렸습니다. 뭘 한 게 아니에요. 저절로 풀렸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만 가능하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내가 풀 수 없는 쇠사슬과 문들, 닫힌 문들이 있습니다. 캄캄합니다. 답답합니다. 죄어옵니다. 예를 들면 끊을 수 없는 습관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열리지 않는 문이 있고, 돈으로도 안 되고, 인맥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그런 문을 누구만이 여실 수 있는가? 하나님만 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풀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열리지 않는 문이 있어 낙담하고 계십니까? 혹 자녀의 문제입니까? 혹 건강의 문제입니까? 혹 가정의 문제입니까? 혹 재정의 문제입니까? 사역의 문제입니까? 교회의 문제입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문도 열리지 않는 문은 없습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그 닫힌 문만 보기 때문에 바로 문제만 보기 때문에 그 사람만 보기 때문에 그 사건만 보기 때문에 그 묶은 자기를 묶은 쇠사슬만 보기 때문은 아닌지 믿음은 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닫힌 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도 어려운 일이 없으시죠.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 문이 어떠한 문이든지 간에 철문이든 절망이든 마음의 문이든 모든 닫힌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선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자유케 되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두드리죠.
아무리 두드려도 나오지 않아요. 아마 기도를 막 아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자 드디어 누가 나옵니까? 로다라는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나와서 문을 열라는데요. 들어보니까는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목소리. 지금은 문에 이렇게 구멍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저 그 음성만 듣고 대번에 단번에 감옥에 있어야 할 그 베드로의 음성이 문 밖에서 들려오는 겁니다. 너무나 놀란 나머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문도 열어주지 않고 그대로 달려 들어갑니다.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런데 교회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미쳤다. 무슨 베드로가 여기에 와 감옥에 있지. 미쳤어.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정신 차려. 어떻게 베드로가 여기를 와? 어떻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 근데 저들이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나오기를. 그리고 다시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베드로를 꺼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역사했다. 아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은 아닌지, 우리들의 기도하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가정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도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저들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베드로를 왜 끊임없이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였고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하였으며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늘 이 기도, 이 교회의 이 기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죽였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16명의 군사가 지켰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현재 묶여 있고요. 쇠문으로 단단히 잠겨져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끝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고 아무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여러분 뒤에서는 수백만의 군사가 뒤쳐 죽이려고 쫓아오고 바로 코앞에 다가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오고 가도도 못하고 그야말로 사면초과에 그야말로 이제는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에 우리가 수장시키려고 보냈냐 난리가 납니다.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앞에 엄청난 홍해 바다는 있고 뒤에는 엄청난 군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역사하고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 홍해 바다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동쪽으로부터 물을 갈라오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편에서는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몰라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열고 계셨습니다.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예. 여러분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 요나가 큰 물고기에 먹혔을 때 여러분 하필이면 그 자리에 큰 물고기가 떨어지는 낙하지점에 제돌해가지고 하다가 받아 먹어서 그리고 여러분 3일 동안에 여러분 나중에 요나가 어디로 떨어져 어디로 나왔습니까? 무트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바다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에서 여러분 3일길로 무트로 나오는 여러분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저 기도할 뿐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그 암흑같은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선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이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 내가 원하는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역사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헤롯은 왕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감옥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쇠사슬도 막지 못했습니다. 철문도 막지 못했고 죽음도 막지 못해 세상도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경제 문제도 사람도 환경도 사탄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교회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헤롯보다 큰 힘이 아닙니다. 더 좋은 왕, 더 좋은 대통령, 더 좋은 정치인, 더 좋은 무엇 어떤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함께 한 마음이 되어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같은 마음으로 전혀 기도의 힘쓰므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 평안을 누렸고 교회는 감옥 밖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마무리합니다. 로키 산맥의 높은 곳에 강풍 때문에 곧게 서지 못하고 마치 무릎을 꿇은 것처럼 자라는 나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로키 산맥이 아니지만 저도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으면서 그 무드셀라 나무라는데 거의 한 5, 6천 년 정도 된 나무예요. 그래서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언제 시작이 됐냐면 거의 노아 홍수 이후 때부터 지금까지 견뎌내는데 이게 아주 높고 이게 견뎌되니까요 아주 비틀어져 있어요 나무가. 그리고 단단하게 돌보다 더 단단해요. 근데 물도 없고 고산이고 하니까는요 나름 생존하기 위해서 그걸 아주 쥐어짜가지고 그걸 버텨내고 하기 위해서요 아주 단단한데 그게 막 꼬여 있습니다 완전하게. 마치 저는 그걸 상상합니다. 이 로키 산맥에도요 엄청난 고산의 강풍 때문에 그것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마치 그 모습은 무릎을 꿇은 나무처럼 웅크려 있고 비틀어져 있지만 그것을 견뎌내는 나무들이 있는 것이죠. 그 나무들은 가장 강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세로 견디어 버티고 살아낸 것입니다. 또 같은 고산지대에 오랜 세월 연단된 가뭄비 나무 가운데서는요 아름다운 울림을 내는 공명목으로 선택되는 나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라고 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강한 바람과 그런 강한 모진 환경을 버티고 이겨낸 나무들 가운데서 아름다운 공명을 내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악기를 만드는 것이지요.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낸 바이올린 이런 악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도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세상의 압박과 고난 가운데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며 버티고 낮아지고 때로는 더 낮아지고 때로는 더 낮아지고 마치 무릎 꿇은 모습을 한 나무처럼 그래서 그 웅크린 가운데서 그냥 자기 생각으로 웅크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버티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는 그 무릎 꿇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게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연단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을 붙드시고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연주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의 선율을 아름다운 믿음의 선율을 만들어가기 원하시며 그런 아름다운 선율들이 모여서 화음을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며 그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혹시 헤롯과 같은 사람 또는 문제,
고난이 있습니까? 감옥에 쇠살이 있습니까? 닫힌 문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오늘도 무릎 꿇는 성도들을 통해,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놀라운 그리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성공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다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곧 이곳에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새로운 건물이 세워져서 그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고,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분들이 계속해서 구원을 받고 침례받으며, 다른 무엇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도 그렇지만 함께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그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그 간증들을 보고 목격하며 끊임없이 주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그런 부담과 그런 마음과 그런 기도와 그런 후원과 뿐만 아니라 섬김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 다름 아닌 바로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어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날이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 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날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시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을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편에 오늘 서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도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는 오셨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라도 그 주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파멸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건지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있기 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으셨다면 여전히 신실하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누구도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때로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 문제들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참 막힌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해서 숨을 쉴 수가 없고 참으로 지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전히 그 문을 여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결과를 바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선하시게 신실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고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리고 또 헌신하게 원하시면 잠깐 손을 떠내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자신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반하여 우리의 자신을 드리기 때 주님 그 드림을,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하신 계획과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그 기도와 그 모든 필요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오늘도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피아노 반주 나오는 동안에 이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작전하시고 또 결단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0: 아멘. 이 시간에 이상지 집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일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김상환 목사님을 통하여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교회를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시며, 따라서 아무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결과를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일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병약한 몸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그들이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안보하여 주시며 2부, 3부 예배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사생활의 일부분, 그저 주말에 하는 개인 생활의 한 부분으로 여깁니다. 특히 처음 예수를 믿어 교회 공동체에 속할 때 내가 그동안 즐기고 있던 주말의 시간을 포기해야 한다는 고민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한 바울의 말처럼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개인 생활을 희생하는 것, 그 이상의 새로운 모습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 새로운 삶이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으로서 성도들끼리 공동체 안에서 갖는 서로 섬기고 용서를 베풀고 또 용서함을 받는 유기적인 삶을 말합니다. 개인 사생활에서 누리는 즐거움보다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BBN 방송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소식만큼 희망적이고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 BBN 한국어 방송 모든 사역자들은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로부터 사랑의 이메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들으시면서 구원을 받았다든지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간증들 또 삶에서 얻어지는 승리의 간증 그리고 기도 제목 등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형제됨을 확인하고 또 함께 방송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0: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모두 안녕하셨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아주 많이 모였네요. 다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어요?

0: 정말 우리 반석 되시는 예수님 너무너무 좋은 예수님이시죠? 우리 그 좋으신 예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1: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들이 지혜롭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들은 때때로 친구들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할 때가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깨끗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세요. 모두 모두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0: 아멘. 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예쁘게 온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정말 보기 좋아요.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또 방송을 듣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시간이에요. 자, 목사님 나와주세요.
2: 친구들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예,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의 기도와 그리고 염려해주는 덕분에 잘 지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소풍 가본 적 있나요?
0: 네.
2: 예, 소풍 가면 기분이 좋죠?
0: 네.
2: 예, 소풍 가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고 그리고 산과 들의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몸과 마음을 든든히 하는 그런 아주 즐거운 소풍이에요. 오늘은 목사님이 도시락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목사님이 읽어줄 말씀은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인데 몇 절만 읽어줄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효가 5천쯤 되더라. 예. 자, 오늘은 목사님이 도시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랬는데 우리 친구들이 소풍 갈 때에 모두가 도시락을 다 가지고 갈 거예요. 그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엄마 아빠한테 싸달라 그래서 가지고 갈 텐데 그런데 소풍을 갔는데 모두가 도시락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요. 무척 배가 고프고 소풍이 그렇게 재미있지 않을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은 잠시 쉬려고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셨어요. 그런데 호수 건너편에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처럼 예수님을 무척 보고 싶었나 봐요.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어요.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그리고 풀밭에서 뛰어다니며 술래잡기를 하는 귀여운 아이들도 있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 틈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어린아이들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그러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하늘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그곳은 아름다운 진주와 같소. 누구든지 그것을 한번 보기만 하면 가진 것을 다 주고라도 가지려 할 것이요. 저녁이 되자 사람들은 배가 고파졌어요. 말씀을 듣느니라고 정신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저녁때가 되었어요. 제자들이 사람들을 집에 돌려보내려고 하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지하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하들은 정말 걱정이 되었어요. 가까운 곳에는 가게도 없는 데다 제자들에게 그 많은 음식을 살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때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한 어린이가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아저씨, 아저씨, 제가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느라고 깜빡 잊고 못 먹었어요. 이거 드세요. 예수님은 도시락을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모두 풀밭에 모여 앉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데 분명히 모자랄 텐데 제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린이가 준 것은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뿐이었거든요.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린이가 준 작은 도시락을 손에 든 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줄 바구니를 하나씩 준비해라. 차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빠짐없이 나누어 줘야 한다. 제자들은 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보리떡과 물고기를 담았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대로 음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음식이 모자랄까 봐 걱정했어요. 그렇지만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나누어 줬는데도 바구니 속에는 아직도 음식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큰 잔치를 연 것 같았었어요. 어린이는 도시락을 먹지 않고 남겨두길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식사가 모두 다 끝났어요. 사람들은 먹고 남은 음식을 모아 바구니에 담았어요. 그런데 글쎄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차게 차고도 남았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야? 분명히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 뿐이었잖아. 게다가 이렇게 많이 남았잖아. 예, 예수님께서 놀라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영혼이 변하지 않는 좋은 떡이 있어. 그것은 바로 나요.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온 사람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뜻이지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0: 아멘.
2: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와, 정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요.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친구들도 그 어린 친구들처럼 뭔가 드릴 것이 없나 한번 보지 않을래요? 아,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병든 몸이 있나요? 또 혹시 죄 지은 상한 마음이 있나요? 또 아니면 슬픈 마음이 있나요? 이런 모든 것들 다 예수님 받고 싶어서 오신 거거든요. 자, 이 시간 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우리 친구들 가진 것 모두 드리세요. 자, 우리 찬양 배우는 시간인데 선생님 나와주세요. 우리 재밌는 찬양 배워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한 박자 늦게 인사가 나왔어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자, 정말 좋은 날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너무 보고 싶었고 반가워요. 다시 한번 보니까.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먼저 시간처럼 우리 김성환 선생님 기타 반주로 함께 찬양을 배울 텐데요. 오늘 배울 찬양은 이 세상 살아가는 길이라는 찬양이에요. 자, 한번 가사를 한번 우리 전부 1절,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다 같이.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4: 이 세상 살아가는 길 참 재미있지만 한눈을 팔고 가면은 큰일이 나지요. 나가자 동무야 참 길로 주 예수님을 따라서 나가자.
3: 주님의 음성 안 듣고 저 혼자 가면은 길 잃어버린 어린 양 되기가 쉬워요. 나가자 동무야 참 길로 주 예수님을 따라서 나가자. 자, 가사 보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길은 참 재미있는데 우리 혼자 막 가면 재밌대요? 재밌지 않대요?
5: 재미없대요.
3: 그러면 누구하고 함께 가야지 재밌대요?
4: 예수님.
3: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 재밌는데 그러면 어떻게 즐겁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즐겁게 예수님과 함께 가는지 한번 처음부터 불러보겠어요. 자, 선생님 반주해 주세요.

0: 잠깐만.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정말 얼마나 즐거운데 기쁘고 즐겁게 통통통통 걸어서 달려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가자 동무야 거기를 쭉 느려서 찬양을 했어요? 아니면 끊어서 찬양했어요?
1: 끊어서요.
0: 나가자 이거 아니고 나가자 하나씩. 그쵸? 자, 그러면 맨 처음부터 맨 위에 있는 네 마디만 한번 해보겠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길 참 재미있지만 거기까지. 하나, 둘, 셋.
1: 이 세상 살아가는 길 참 재미있지만.
0: 다시. 다시. 왜 다시 하라 그랬는지 알아요? 열심히 안 했으니까.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 힘차게. 하나, 둘, 셋.
1: 이 세상 살아가는 길 참 재미있지만.
0: 자, 그 다음에 마는 길게 끊어야 될까? 짧게 딱 끊어야 될까요?
2: 길게.
0: 그래요. 세 박자를 다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박자가 맞겠죠? 자,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1: 이 세상 살아가는 길 참 재미있지만.
0: 잘했어요. 자, 한눈을 팔고 가면은 큰일이 나지요. 거기 하나, 둘, 셋.
1: 한눈을 팔고 가면은 큰일이 나지요.
0: 다시 한 번. 뭐 하면 큰일 난다고요?
3: 한눈
0: 팔면 큰일 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예수님하고 같이 가야지 한눈 팔다가 보면 큰일 난대. 자, 거기 한번 다시 합시다. 한눈을 하나, 둘, 셋.
1: 한눈을 팔고 가면은 큰일이 나지요.

있어요. 자, 그런데 나가자 거기를 우리 더 힘차게 끊어서 한번 해보겠어요. 나, 가, 자. 이렇게 하지 말고. 끊어서. 나, 가, 자. 씩씩하게 시작. 나,

이제 처음부터 하는데 우리 저번 주에 한샘이 친구하고 한결이 친구하고 신혜 친구하고 노래 함께 하기만 하고 혼자씩 안 했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는 맨 처음에 1절 큰일이 나지요 동무야 전까지 한번 한결이 친구가 해볼까? 그 다음에 2절은 앞에 부분까지 신혜 친구가 하고 3절은 한샘이 친구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1절 한번 돌아갈 때는 다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자 선생님 반주해 주시면 기억했죠? 자 한번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혼자 시키니까 긴장되나 봐. 감기도 막 걸렸네, 신혜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방송 듣는 친구들을 생각해서 진짜로 잘 부르자, 이번엔. 그래서 1절 한번 다 같이 멋있게 불러보겠어요. 자, 선생님 반주 다시 해주세요.

0: 이 세상의 모든 친구들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지내기를 바라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잘 있어요. 안녕.
1: 안녕. 안녕.
2: 이야, 너무 신나게 찬양했죠? 자, 정말 정말 재밌는 시간이에요. 동화 선생님 나와주세요. 이른 아침부터 따가운 햇살이 여린 플립들의 살결을 콕콕 쏘면서 쏟아져 내려요. 엄지 플립은 자신의 넓은 잎사귀로 그늘을 만들어 햇살로부터 어린 플립들을 감싸줬어요. 오늘도 꽤나 무더운 날씨예요. 이럴 때 시원한 바람이라도 한 줄기 불어왔으면 좋겠다고 엄지 플립은 생각했어요. 엄지 플립의 이마에도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어요. 그때였어요. 살랑이는 바람결을 내리고 저편에서 산들바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엄지 플립은 물론 어린 플립들도 산들바람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산들바람 덕분에 잠시 더위를 씻을 수 있어 반갑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산들바람에게서 세상 소식을 듣게 되는 일이에요. 산들바람은 플립들의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그 주위를 빙 둘러 플립들이 앉아있어요. 플립들은 이제부터 어떤 이야기들이 산들바람의 입에서 나올 것인지 궁금해졌어요. 플립들은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산들바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덧 따가운 햇살쯤은 까맣게 잊은 채 플립들은 이야기 속으로 빨려들어갔어요.
3: 오늘은 아름다운 마리 아가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참, 너희들도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으니까 조금쯤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는걸.
2: 산들바람은 빙 둘러 앉은 플립들에게 눈길을 보냈어요.
4: 우리 마리아 아가씨가 요셉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래, 그 사이에 결혼이라도 했단 말이니?
2: 말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쑥떡 플립이 입을 열었어요.
4: 아니야, 마리아 아가씨가 결혼을 한 게 아니고 여행을 했었던 이야기야. 여행이라고? 어디로?
2: 플립들은 마리아 아가씨의 여행 이야기가 무척이나 궁금했어요. 산들바람은 헛기침을 하면서 괜히 목소리를 가다듬어 보았어요.
3: 이번에 마리아 아가씨의 여행길에는 나도 함께 따라갔었거든. 그래서 다른 이야기보다 더 자세히 들려줄 수 있을 거야.
2: 산들바람은 플립 친구들에게 마리아 아가씨의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 기분이 우쭐해졌어요. 사뭇 어른들의 기침 소리를 흉내내기까지 산들바람은 우쭐해졌어요. 그는 자신이 마리아를 따라 여행했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들려줬어요. 나사렛 마을에서 생활하던 마리아에게 연락이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그의 사촌언니 엘리사벳에게서 온 소식이었어요. 편지 속에는 이제 곧 아기를 낳게 된다는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4: 어머나,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게 되었다니.
2: 사촌언니의 소식을 받고 난 마리아는 크게 놀랐어요. 다른 한편으로 좀 이상한 생각도 들었어요. 엘리사벳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인 사가랴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 부부는 두 사람 모두 너무너무 늙었기 때문에 이제야 와서 아기를 낳게 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오랫동안 아기가 없는 것에 늘 아쉬워하던 부부라 아기를 낳게 된 것이 참으로 기쁜 일이라고 마리아는 생각했어요. 마리아는 순간 지난번에 나타난 천사를 기억했어요. 처녀인 자신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기를 낳을 거라는 천사의 기별에 놀라 두려워 떨던 모습이 생생했어요.
4: 어떻게 그 나이 많은 언니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담?
2: 그래, 하나님의 뜻이라면 안 되는 일이 없을 거야. 가봐야지. 마리아는 자신의 일도 상의할 겸 사촌언니인 엘리사벳에게로 가기로 했어요.
4: 저 요셉, 나는 얼마 동안 먼 여행을 다녀와야겠어요.
2: 당신도 잘 아시는 사촌언니 엘리사벳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기를 낳게 되나 봐요. 정말 기쁜 일이에요. 가서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대요. 다녀올게요.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난 요셉은 선뜻 그 산골의 여행을 승낙했어요. 마음씨 착하고 믿음이 두터운 요셉은 예루살렘의 엘리사벳 부부의 일이 곧 자신과 마리아의 일과 다름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셉은 마리아의 여행을 위해 이것저것 준비를 하였고 멀리까지 배웅을 해주었어요.
1: 자, 재밌는 동화 시간 끝났어요. 성경 암송할 텐데 자,

0: 능력이란.
1: 자, 쉽죠? 자, 한 번 더 따라해보겠어요. 네 개.
0: 네 개.
1: 능력 주시는 자.
0: 능력 주시는 자.
1: 안에서.
0: 안에서.
1: 내가.
0: 내가.
1: 모든 것을.
0: 모든 것을.
1: 할 수 있느니라.
0: 할 수 있느니라.
1: 빌립보서.
0: 빌립보서.
1: 4장.
0: 4장.
1: 13절.
0: 13절.
1: 말씀.
0: 말씀.
1: 자, 쉽죠? 자, 그러면 여러 친구들만 한번 외웠죠? 한번 해보겠어요. 처음부터 시작. 네. 네.

0: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 한세미 친구 한번 외워볼래요? 자, 외웠죠? 시작.
1: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0: 야, 금방 외웠네. 자, 그러면 다시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2: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0: 자, 두 번만 더 따라하면 이제 다 외울 것 같죠? 자, 우리 두 번 이어서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2: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0: 자, 이어서 한번 더 해보겠어요. 시작.
2: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3: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세요.
4: 우리 어린이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가 연약할 때에 도우시며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어린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3: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안녕.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그의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기차에서 신문을 파는 소년이었습니다. 카네기는 한 달에 4달러를 받고 일한 소년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주당 6달러를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것은 바로 비전인데요.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장래 비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기록을 지워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스스로 씻더라도 내 죄악이 그 앞에 그대로 있으리라. 어떤 분이 빨래 건조기에서 셔츠를 꺼내려고 내부를 뒤지다가 막 소리를 질렀답니다. 셔츠는 찾았는데 흰 셔츠에 잉크 자국이 많이 있었대요. 사실 셔츠 여기저기에 잉크 얼룩이 있어서 마치 표범 가죽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탁하기 전에 그 셔츠의 주머니를 확인하지 않아서 주머니에 있던 펜에서 잉크가 새어나와가지고 세탁물 전체를 다 더럽힌 것이죠. 성경은 죄를 묘사하기 위해서 얼룩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얼룩은 직물에 스며들어서 직물을 망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죄로 말미암은 얼룩은 사람들이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느니라. 예레미야 2장 22절이에요. 감사하게도 죄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사야 1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얼룩을 씻어 주실 거라는 약속을 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즉 하나님께서 지워주시면 지워진다는 거예요. 이분은 셔츠에 묻은 잉크 얼룩을 지울 수 없었어요. 또 셔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의 얼룩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9절의 약속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런 약속입니다. 죄 용서의 약속이죠.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용서받고 죄에서 깨끗해졌을 때의 경험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죄의 얼룩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 있는 용서와 깨끗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눈과 같이 희게 씻겨질 수 있다는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 중 하나가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막상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식 또는 좋은 소식이란 말입니다. 그럼 무엇이 좋은 소식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복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미스터리입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 저기에서 내 죄가 모두 용서되었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감사하다는 마음이 생긴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여전히 로마의 사형틀로 보인다든지 또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상징물로밖에 생각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0: 하루 24시간 365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타락한 상태, 구원의 길, 죄인들의 운명과 성도들의 행복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진리일 뿐 아니라 미래의 결론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26개의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은 지혜롭게 될 것이며 이 말씀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될 뿐 아니라 순종하고 실행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N 성서대학 기독교 신앙의 기초 그 첫 번째 강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은 성경을 신성한 도서관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성경이 하나의 책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성경은 66권의 개별 책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들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으로 끝나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부분은 구약이라고 불리며 39권으로 되어 있고 둘째 부분은 신약이라 불리며 27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성경의 처음을 보면 이 66권 책들의 색임표가 있는데 각 책의 제목을 나열하고 그 책이 시작되는 쪽에 숫자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누가 성경을 기록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은 히스토리, 즉 사람들의 이야기로서 적어도 36명의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16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쓰여진 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이들 저자가 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인도하심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자들을 지도하여 이 말씀을 쓰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영감되었다고 하는 말이 뜻하는 바입니다. 다음 성경 말씀은 곧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사실을 천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할지도 모른다고 매우 회의적으로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말은 성경 가운데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은 말씀도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감동된 말씀과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해의 조사와 연구 끝에 우리가 얻은 결론은 성경에는 인간의 사적인 해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은 그저 세상 사람들의 견해에 맡겨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편 119편 89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사오며 라는 말씀과 같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유일한 기록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세 번씩이나 경고하여 말씀하시기를 성경 이외에 무엇을 첨가하거나 또는 빼거나 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 최후 경고가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비록 66권으로 구성되지만 놀랍게도 한 가지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예고와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서 숨겨 있으시고 또 신약에서는 드러나셨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은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또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로 다시 승천하신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다시 오실 다음 사건을 계시함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 후에 대백보좌 심판이라는 최후 심판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또 나타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창조로부터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의 각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계시록 21장 22장의 말씀이 이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은 어떻게 나뉘어지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조의 시작부터 세상 끝까지의 세상 기록입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창조, 죄의 시작, 홍수,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로부터 에스더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의 400년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욥께서 솔로몬에 아가서는 아름다운 시와 또 지혜들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나머지는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의 선지서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와 또 미래적 운명을 가리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로 시작되는데 이 복음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유아기에 있던 기독교의 역사를 알려주는데 교회의 시작과 사도 바울의 대회심과 같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싣고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유다서까지는 교회와 성도 개인에게 붙여진 서신들로서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진리와 기독교인 삶의 실제적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데 앞으로 일어날 하늘과 땅과 지옥에서 벌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타락한 상태, 구원의 길, 죄인들의 운명과 성도의 행복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교리는 거룩하며 이 책의 교훈은 힘이 있고 이 책의 역사는 참되며 이 책의 결론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을 읽어 지혜롭게 되며 이 책의 말씀을 믿어 구원에 이르고 이 책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실행함으로 성도는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당신을 인도하는 빛이며 당신의 영혼을 지탱하는 양식이고 당신을 기쁘게 하는 위로입니다. 또한 이 책은 여행자의 안내지도이고 비행사의 나침반이며 병사의 병기이고 그리스도인의 헌장입니다. 이 책에서 낙원이 회복되고 천국이 열리며 지옥문이 닫힙니다. 그리스도는 이 책의 위대한 주제이시며 우리가 잘됨이 이 책의 슬개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천천히 읽고 자주 읽고 또 기도함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당신께 부유의 광산이요 영광의 낙원이며 기쁨의 강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최상의 보상을 줄 것이 확실하지만 이 책의 내용을 거부하는 모든 자에게는 저주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책 중의 책입니다. 곧 하나님의 책, 곧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이어서 하나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보다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는 더 위대한 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그런 이론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신론이 있습니다. 이신론은 신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신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고체계입니다. 그리고 무신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건이나 일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얻을 수 없는 한 세상에 신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회의론은 이들은 신이 있다는 사실에 회의를 품거나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고작이며 특히 계시의 하나님에 대해 회의를 갖습니다. 또한 불가지론이 있는데요. 이 불가지론은 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식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사고입니다. 그리고 범신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다 신이고 신은 모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체계입니다. 그리고 삼신론은 삼위일체의 오류로서 세상에는 각기 다른 세 신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양신론이 있는데 이 양신론은 세상에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으며 두 신은 존재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사고입니다. 그리고 유일신론이 있는데요. 이 모노티즘이라고 하는 유일신론은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교리입니다.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한 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마귀도 또한 이 사실을 믿는다고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하나님 존재 증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존재의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의 존재는 성경 전체에 전제되어진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의 처음 구절은 그분의 선재를 기정사실로 하여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선언합니다. 이 구절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과 연결할 경우에 천지 창조 시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므로 예수님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증명이 됩니다. 또한 성령께서도 천지 창조에 참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증거하므로 자연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 밖에서의 하나님 존재 증명에 대한 증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항상 어떤 우주적 존재를 믿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창조는 필연적으로 창조주를 필요로 하고 우주는 어떤 원인이 없이 저절로 발생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주의 삼라만상 속에서 발견되는 경이로운 모습은 어떤 무한한 존재의 설계자를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 모든 곳에 선악이 존재해 왔으므로 우리는 선과 악을 나누는 도덕률을 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률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는 필연적으로 그 율법의 시여자, 즉 수여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인간이 지적이고 도덕적인 존재인 것을 볼 때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는 필연적으로 인간보다 훨씬 더 고차원의 질서를 가지신 분일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본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의하면 영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사람들에게 보이는 형태로 자신을 드러내실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 하나님이 육체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과 골로새서 1장 15절, 히브리서 1장 3절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미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육칠가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듣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우리를 향해 열려있고 또 그분의 귀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적인 이름들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3장 14절과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특성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55장 9절 이하에 나오는 지식이라는 표현, 또는 창세기 6장 6절에 나오는 감정이라는 표현, 그리고 여호수아 3장 10절에 나오는 의지라는 표현 등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한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읽어보십시오. 많은 신들이 있다는 거짓된 교훈은 분명 이 사실의 모순이 됩니다. 세상에는 오직 한 분의 절대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성경은 한 분 하나님뿐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본체 안에 세 분의 인격, 곧 성부, 성자, 성령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고로 볼 때 하나의 신비이며 이해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지만 그 사실은 다음에 성경 구절에서 발견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에는 예수님의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그분의 지상명령이 나오고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는 사도적인 축도가 나오고 또 로마서 1장 7절에는 성부가 하나님으로 불리웠고 히브리서 1장 8절에는 성자도 하나님으로 지칭이 되었으며 사도행전 5장 3절 이하에는 성령 역시 하나님이라고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정의하기란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길은 그분의 성질이나 특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만나보지 못했던 어떤 사람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의 머리, 눈, 크기, 그리고 다른 속성들을 말함으로써 그 사람을 규정하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해주는 방식 또한 이런 방법입니다. 다음의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알려진 것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참새 한 마리에 죽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무한정하고 또 매우 광대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우주 안에 모래 아래 영원한 이야기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은 그의 능력으로 그 우주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도 나오듯이 그가 하시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 없으시고 그분은 끝이 없으십니다. 모세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할까요?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과거에 있었거나 또는 앞으로 있을 어떤 존재로 대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 14절에 보면 그분은 언제까지든지 현재형에 스스로 계신 분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순결하고 죄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죄를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죄인들로부터 구별하시며 또 죄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비록 하나님이 죄를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 말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표시로 존경의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친구들에게 하듯 그런 말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합당치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대통령이나 왕의 접견실에 들어갈 때 어떤 자세와 말로 그에게 나아갈까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사실 이보다 더 엄숙해야만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전에 접견하러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 성육신, 공생의 사역과 그 신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자주 사용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주 나는 무엇 무엇이다 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라고 말씀하셨고 10장 7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또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고 10장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으며 11장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이라고 하셨고 14장 6절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이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가 하나님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백히 이 중대한 진리를 다음의 방식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선재하심, 즉 그리스도는 시작이 없으십니다. 또 그분의 편재하심, 즉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전능하심, 즉 그리스도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의 전지하심, 즉 그리스도는 무한한 지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불변하심, 즉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오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는 우주를 붙들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는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자신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호칭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하나님으로 칭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성부께서 성자를 하나님으로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또 그도 그들의 경배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마귀들도 그리스도를 하나님

3절에 보면 그분은 처녀에게 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5절과 또 마태복음 26장 38절,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그분은 육신과 영혼을 지니신 참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 진리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요 또 동정녀 몸에서 성령으로 나신 참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무죄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즉 그분은 사람이시지만 결코 죄는 없으신 사람이십니다. 그분의 무죄한 생애와 또 죽음으로부터 그 몸의 부활은 이 진리를 확정하는 증거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목 하에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을 잠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계시된 하나님 말씀의 근본 진리입니다. 십자가는 그 나무의 모양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광야의 성막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상징으로 충만합니다. 그분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시고 민수기 21장과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서는 구리뱀이시며 시편 23장에서는 목자요. 스가랴 13장 6, 7절에는 해 받은 목자로 칭함을 받습니다. 그분은 또한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으로 나타났고 시편 24편 9절로 10절에서는 영광의 왕으로 계시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심이 아닌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 그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분의 죽으심은 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그의 죽으심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는 그의 죽으심은 다른 사람을 위한 대신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처럼 부족함 없는 충만한 죽으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습니다. 그것은 또한 사람의 필요를 완전히 충족하였으니 곧 무한하신 인성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무한한 속죄의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은 예언을 성취하고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현재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행하시는 중보 사역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은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그것은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그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육체였으니 곧 못자국과 창상을 가지신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몸은 변화된 것으로서 육체적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을 지닌 부활하신 부활체의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특별한 제자들에게도 적어도 10번 이상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500명 이상의 신뢰할 만한 증인들이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를 보았으며, 예수가 죽음에서 실제 부활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 이하에서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인에게 매우 중대한 진리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사건이 기독교를 다른 모든 종교와 사실상 구별시킵니다. 모든 종교들은 예외 없이 다 그들 지도자나 구세주의 무덤을 지향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으신 하나님을 주창하지 않고 무덤과 죽음에서 승리하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신 영생의 구주를 모시는 자들입니다. 세상 법정에서 어떤 사건을 판결할 때 눈으로 본 증인들의 개인적인 견해는 별 가치가 없지만
500명의 증인들이 객관적으로 자신들이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0: 보았다고 증거하는 바는 그 사건의 확실성에 대해 전혀 의심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그 지상사역의 마지막에서 누가복음 24장 51절과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에 보듯이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가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많은 증인들이 그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직접 눈으로 목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그분은 순종하심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하시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장은 관을 쓰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한 요한의 증언임을 우리가 압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선지자, 제사장 혹은 왕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실 말씀을 선포하셨으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대표하셨습니다. 세 번째 왕으로서는 그리스도는 오늘날 그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 저들을 지배하시며 통치하십니다. 다가올 시대에 그는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시편 72편은 그분의 지상 통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후부터 주 예수는 우리 성도들의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어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말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성령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성령, 곧 거룩한 영을 갖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성령에 관한 교리를 생각할 때 먼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중심 주제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름을 알지 못하며 단지 성령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그런 것만을 들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의 인격적인 이름에 대해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사역만이 높아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 대해 무인칭 대명사로 그것이라고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모든 신자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실제적인 하나의 인격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보이는 사람만이 참된 인격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신체의 일부가 아닌 온전한 하나의 인격이요 성품입니다. 이 인간 육체는 단지 이 지구상에 있을 동안에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인격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그 육체가 무덤에 남아있을지라도 그 영혼은 그 육체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참 인격은 성령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의 다음과 같은 반응들은 그가 인격이시라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그분은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5장 9절에 보면 그는 시험을 받으십니다. 즉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드느냐.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성령은 저항하십니다. 즉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3장 29절 30절에 보면 성령은 회방도 받으십니다. 즉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은 속임의 대상도 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또한 하나님으로 지칭이 됩니다. 그분은 또한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 속에서 신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는 전능성, 즉 그리스도의 탄생 시에 성령님은 마리아와 예수의 보호자였으며 마찬가지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두 번째로는 전지성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 생애에서 성령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편재성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성령님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기록하시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항상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영원하신 영이십니다. 우리 출생부터 하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에 있어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또한 성경에서 여러 가지 상징과 또 법례들로 규정이 되는데 이는 성령의 신적 사역을 묘사하는 표현들입니다. 비둘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면 비둘기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리실 때 사랑과 인애의 상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또 무리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에 보면 한번 구원받은 사람의 그 영적 갈증을 해결해 줄 분은 오직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기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제사장의 귀에 먼저 기름을 바르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제사장의 엄지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우리들 삶 속에서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또한 바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성령님은 조용하고도 은밀하게 우리의 구원과 일상생활의 삶에 활동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 4절에 보면 불은 정화와 시험과 심판의 상징입니다. 이것들은 우리들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두루마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을 성령의 두루마기로 옷 입혔습니다. 여기에서 두루마기는 곧 보호를 말하며 성령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성령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성령은 성경 전체를 통해 매우 능동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그가 관여하신 사역에 대한 일부의 목록입니다. 먼저 성령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한 성령께서는 예수를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교회를 감독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성령께서 성도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즉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진리를 친히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한 성령께서는 창조사역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장 1,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거듭나게 하는 일을 또한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8절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1절에는 성령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겉으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고 또 인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매 순간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시는 바로 이 성령님의 인격적 사역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 충만하게 되고 또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 성령님은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생각이나 행동으로 허물과 죄에 빠질지도 모르나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지 않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죄를 자백해야만 합니다. 즉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터이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공면하는 가장 큰 위험은 그의 삶 중에 죄를 허용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경제적 파산이나 육체적 질병이나 정신적 고독이나 언어적 공박이나 비판이나 혹은 여러 종류의 다른 곤란과는 비교될 수 없는 가장 큰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성령을 소멸시키며 사단으로 하여금 구원으로 향하는 우리의 길을 변하여 멸망으로 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민하게 대처해야 할 죄의 목록을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영혼의 원수는 바로 사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할 매일의 치열한 전투입니다. 승리는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고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갖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게 될 때 오는 것입니다. 매일 매시간 짧은 회개장부를 기록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매우 요긴합니다. 우리 죄의 즉각적 고백은 우리 영혼의 원수에 대한 유일한 방어책입니다. 요한일서 1장을 계속해서 읽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적 삶을 사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 속에 두 가지 종류의 열매를 산출할 수가 있지만 오직 한 가지만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소욕에 따라서 그 열매 또한 산출하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열매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누가 그 삶을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거나 우리는 매일 이 세상에 살면서 열매를 거두고 있는데 어떤 열매입니까? 이 세상의 압력은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 육체적 욕망을 채우라고 합니다. 현대 유혹은 광고, 미디어, 잡지 그리고 수천의 다른 곳에서도 늘려 있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신입니다. 다시 육체의 하는 일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는 아무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저 육체의 열매만을 산출할 뿐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불신자라도 선행을 하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갈채를 보낼 종교적이거나 사회적인 업적을 남길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들은 아무런 영적인 이익을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역은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에서 열매 맺는 사람이 단수로 표현이 되었다는 사실은 오직 중생받은 그리스도인만이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열매를 다 맺으시나 혹은 전혀 안 맺으시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면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로부터 육체의 열매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욕은 불가불 그 삶의 바른 열매를 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삶에 역사하시어 당신의 열매를 맺으시길 원하시며 또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의 인도와 통치에 복종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가 모든 것의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 그는 결코 아무것의 주님도 아니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승리의 자리를 차지하려 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자리를 얻었고 그 위치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에는 날마다 전투가 있지만 거기에는 오직 우리의 승리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승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함은 우리 행위로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사시는 그분에 의해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성령의 지배에 복종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매일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멀리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가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영원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럼 성령의 은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에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지? 라고 질문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만일 내가 새 자동차를 누구에게 선물로 준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까? 내게서 선물 받은 그 사람이 단지 그것을 쳐다보기만 한다거나 어떤 전시장에 집어넣어두고 사람들로 와서 보게 만들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그것을 타고 운행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까? 틀림없이 자동차의 목적은 운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로 준 목적 또한 그 사람이 그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거나 친구를 태워주거나 아니면 시외로 나가 드라이브를 즐기거나 하는 운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영적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그리고 4절과 7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의 다음 구절과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성령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은사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적어도 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다니고 또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은사나 재능을 보고 질투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매 사람마다 독특하여 마치 그의 특별한 자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내가 받은 은사입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묻습니까? 그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은사를 찾아 발견하고 그 은사대로 주님의 일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은사 가운데는 오늘날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전환기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전환기의 책이며 다른 성경이 이것을 지원하지 않는 한 그 책에서 은사의 교리를 세울 이유는 없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신약 성경을 갖고 있지 않은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의 기적과 계시와 방언, 즉 외국말로 말하게 함으로 그의 권능과 인정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의 새로운 경륜의 소식을 빠르게 확산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의 기적이었으며 다시 반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번의 갈보리 사건, 한 번의 육체적 부활과 한 번의 승천과 같이 오순절 사건도 단 한 번의 일회적 사건입니다. 오순절 날에 알려진 세상의 모든 곳에서 모여온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말로 복음을 들었으며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서 자기 백성들에게 세상의 구주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전파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방언 은사는 더 이상 활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 세상의 모든 말로 된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언어를 사용해서 이 위대한 지상명령을 성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의 은사 또한 오늘날 더 이상 활동적일 수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가 신약 성경에 기록된 계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은사도 같은 이유로 끝났습니다. 이것들은 당시 우리와 같은 신약 성경을 갖지 못하던 특별한 시대에 일시적으로 필요했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구약 성경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도래할 신약 성경에 대해 언급하면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그 율법이라고 함으로써 그것이 신약 성경임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기록된 형태로 완성이 되어 위에서 언급한 부분적이고 임시적인 은사들이 사실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보다 더한 계시나 예언이나 다른 첨언들을 갖는 것은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기록된 심판을 초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례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령의 인치심에 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그 스스로 인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먼저 소유권의 인침을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나오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 신분을 확인하는 인침을 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안전을 보장하는 인치심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2장 10절에 보시면 신분 전환의 완료를 나타내는 인치심입니다. 이 인은 합법적 신분의 인치심입니다. 또한 로마서 4장 11절에 성도의 의의를 확정하는 인치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표시를 나타내는 인침입니다. 일반 도장의 인은 언제나 도장이 찍히는 그 물체 표면에 그 표시가 남지만은 성령의 인침은 우리 인격과 신비에 남습니다. 이것은 담보의 인입니다. 담보는 후일에 완전한 보상을 받기 위해 받는 것으로서 성령의 내주하심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담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의 우리 안에 내주하심은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게 될 완전 보장이요 또한 담보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즉 뱁티즘 혹은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가기 위해 또는 일치시키기 위해 담그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성령의 침례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여보내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란 중생한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시작인 오순절에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성령 침례는 권능의 부여나 어떤 특별한 체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들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교회의 시작인 오순절에 오실 성령을 지칭함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10일 만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사실 오순절 전에도 성령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즉 오순절 전에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순절 이후에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거주하게 되셨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과 함께 하시던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영원히 들어와 계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성령 침례라고 말할 때는 항상 집합적으로 어떤 그룹에 즉 교회에 적용된 것이지 개인에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성령과 불의 침례는 구원과 심판의 대조를 말해주는 표현임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구원이냐 심판이냐 하나를 갖게 됩니다. 성령 침례를 체험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나 치료의 권능과 기적 행함과 귀신 쫓는 축사의 능력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사실 거짓 선지자요 거짓 교사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성경으로 자신들의 체험을 해석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체험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마귀는 짐짓 거짓으로 기적적 체험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도 있지만 거짓 마귀의 영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도가 성령의 은사를 선용할 수 있는 열쇠는 반드시 보다 더 나은 방식에 의해 동기부여가 되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라고 한 그 말씀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은사들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 실용하기 위해 우리를 자극하게 하는 추진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내어놓을 때 비로소 그것이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무슨 일이든지 주인의 요구에 대응할 무슨 증거든지에 쓰임받을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 삶 속에서 임재하고 역사하시는 그분을 느끼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비벤성서대학의 기독교 신앙의 기초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들으신 강의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에 많은 은혜가 임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위대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는 빛이 되며 영혼을 지탱하는 양식일 뿐 아니라 당신의 삶을 기쁘게 되도록 고안된 설계입니다. 다음 강의도 함께 하시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지침들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할 때도 있으며 우리가 바라는 것을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의 욕심이며 탐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텅 빈 기도가 될 수가 있고 나만의 기도 혹은 넋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바로 예배이기에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신다면 의미 없는 기도가 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길 소망합니다.

0: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만약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은 있으십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며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실이며 사실인 것입니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순간 단순하게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드리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적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말씀과 찬양을 통해 여러분을 인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당신이 만약 지금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저희 웹사이트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0: 성경이 비록 66권으로 구성되지만 놀랍게도 한 가지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예고와 예언을 담고 있으나 신약성경은 이미 오신 구속자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숨겨 있으시고 신약에서 드러나셨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은 그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로 다시 승천하신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다시 오실 다음 사건을 계시함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천년 동안 지구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 이후에 대백보좌 심판이라는 최후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로부터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구도를 제시하여 줍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대학에는 성경 하나님, 천사, 사탄, 구원 및 교회,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사건 등 성경 교리 연구 과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전반적으로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배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1: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주일 드라마 초대교회 시리즈 여덟 번째 이야기 감옥에 갇힌 사도들 번역 구성 이주미 연출 최혜심

0: 더 스토리 윗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성경의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사건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오늘의 화자는 로마의 군인이었던 가이어스란 사람으로서 고대 도시 여리고에서 성스러운 도시 예루살렘까지 가는 험난한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새 삶을 살게 된 사람입니다. 가이어스와 그의 친구 도비아는 누가의 편지를 데오빌로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누가의 편지를 공부하기 위해 데오빌로의 집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가이어스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가이어스의 이야기는 주로 초대교회 시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함께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에도 이렇게 많은 분이 와주시다니 정말 기쁩니다. 이제 대부분 저를 아시겠지만 제 소개를 다시 하자면 저는 가이어스라고 합니다. 25년씩이나 로마의 군인으로 복역했으니 뼛속까지 군인인 사람이지요. 그러던 중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하는 법과 베푸는 법을 배우고 난 뒤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군생활 덕분에 저는 남들보다 위험을 잘 감지하거나 적의 의중을 쉽게 파악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기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의 설교를 금지하는 것을 보고 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사도들이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저는 군중들 속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군인으로 복무할 당시에 사귀었던 한문이라는 친구로 성전의 경비를 담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그 친구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믿어서 여기에 오게 됐는지 알고 싶었고 제가 성전 관료들에게서 느낀 위험에 대해서도 의논하고 싶었습니다.
2: 오늘 설교는 어떠신지.
1: 반갑네, 한몬. 제복을 벗고 있으니 못 알아보겠구만.
2: 누구시죠? 가이어스 자네였군. 반갑네. 오늘은 쉬는 날이라 제복을 벗고 있었지.
1: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네, 친구.
2: 나도 반갑네, 가이어스. 이제 보니 제복을 안 입고 있군, 그래.
1: 몇 달 전에 그만뒀다네. 그리고 지금은 나사렛 예수를 따르고 있지.
2: 이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반이 넘는 것 같네.
1: 내 소망은 반이 아니라 전부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걸세. 한몬, 자넨 어떻게 생각하나? 예수님 말일세.
2: 자네랑 이렇게 얘기하는 걸 누가 보기라도 하면 곤란하네, 가이어스. 혹시 요시아의 도자기 가게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나?
1: 알고 있네.
2: 그럼 그곳에 먼저 가 있지 않겠나? 요시아는 우리 형이니까 그곳이라면 안전할 걸세.
1: 그래, 그럼 거기서 만나도록 하지. 그런데 요시아가 자네 형인지는 몰랐는걸. 요시아도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믿고 있다네.

0: 기다려줘서 고맙네, 가이어스. 내 사정은 이해하지? 조심해야 해서 말일세.
1: 물론 이해하고 말고. 그래, 아까 하던 얘기나 계속해보지. 자네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솔직하게 말해보게.
0: 난 지난 25년간 성전의 경비병으로 일해왔다네. 성전을 위해 좋은 일도 하면서 우리 가족도 먹여 살릴 수 있었지. 나도 실은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걸 믿고 있다네. 자넨 이런 날 겁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두렵다네. 자네는 로마인이라서 성전 지도자들이 자네가 뭘 믿건 간에 전혀 신경도 쓰지 않지만 내 경우는 틀리지 않나. 내가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고백한다면 직업도 잃고 반역자로 낙인 찍힐 걸세.
1: 나도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네. 이보게 한번 설명 좀 해주게. 대체 성전 관료들이 왜 그렇게 사도들 일에 사사건건 반대하는지 내게 설명 좀 해줄 수 있겠나? 당국에서는 왜 그렇게 사도들을 두려워하는 거지? 사도들이 혁명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말이야. 단지 가난한 자에게 음식을 주고 병자들을 치유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용서를 가르칠 뿐인데 말이야. 성전 관료들의 행동이 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네. 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인지.
0: 내 생각은 이렇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실은 종교적으로 두 파로 나뉘어 있는데 그 두 종파 모두 잘못됐다고 생각하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법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고 전부 인간의 관습, 권력, 교만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을 뿐이야.
1: 권력과 교만이라. 로마 제국을 닮았군.
0: 자네도 성전 관료들 옷차림이 두 종류라는 걸 눈치챘을 걸세.
1: 맞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정색으로 치장한 사람들이 많더군.
0: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네. 대부분 사업가, 변호사, 상인들인데 돈이 많건 적건 간에 다들 독선적이지. 모세의 율법을 따른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정의롭다고 여기고 또 수백 가지의 규율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지.
1: 아, 착하게 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 말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을 주신다고 했으니 교만한 그들의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그들 말고 화려한 옷과 보석으로 치장한 사람들은 누군가?
0: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유한 축에 속하는 사두개인들이라네.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물질과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지. 이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않아서 바리새인들은 이들을 이교도로 치부한다네. 어쨌든 이 두 종파가 성전의 최고 권력자 70명을 구성하고 있지. 서로를 경멸하면서도 권력 유지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걸세.
1: 들으면 들을수록 로마 의회 얘기 같군. 그래, 종교적인 것은 그래도 뭔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위선자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언젠가 하나님과 함께할 것이라는 희망도 없이 미신을 섬긴다는 말이지. 결국 부와 권력에 대한 욕망과 자만심으로만 가득한 사람들이군. 그래,
0: 자네가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군. 그래, 물론 아리마대의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믿음이 깊은 바리새인들도 있긴 하지.
1: 그 사람들이라면 나도 알고 있네. 공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나?
0: 성전 관료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적으로 보고 재판에 회부하려는 이들도 있다고 하더군.
1: 그중 몇 명은 나도 알 것 같네. 다소 출신의 사울과 젊고 부유한 알렉산더, 그리고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네만 예수님의 체포를 지휘했던 대제사장의 하수인이 있었지.
0: 그 자의 이름은 말고일세. 자네가 지적한 바로 그 세 명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적이라네. 그 자들의 뜻대로 하게 두었다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감옥에 끌려가고 지도자들은 전부 죽임을 당할 걸세.

0: 자네들 여기 있었군. 나쁜 소식인.
1: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0: 성전 경비병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뒀다네.
2: 전부 다 잡아갔단 말입니까?
0: 12명 중에 8명이 끌려가는 걸 봤어. 경비병들이 들이닥쳤을 때 안드레와 도마는 성전 밖에 있었고 바둘로메와 야고보는 먼 곳에 나가 있었지.
1: 네, 이럴 줄 알았어. 그자들이 꾸미고 있는 계획에 대해 들은 적이 있어요. 총지휘자는 누구였습니까?
0: 알렉산더와 사울이 사도들을 고소했고 말고가 경비병들을 지휘했네.
2: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군. 그자들을 처음 본 순간 아기를 품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지.
1: 분명히 교회 안에 첩자를 심어두었을 것을.
2: 당장 교회로 돌아가 봐야겠네.
1: 같이 가세, 가이어스.
2: 그러세, 한몬. 하지만 조심해야 하네.

0: 예루살렘의 길고 굽이진 길을 걷는 동안 몇 사람이 저를 알아보고 사도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어왔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몇몇 사도들이 잡혀갔다는 것 말고는 없다고 얘기하자 사람들은 다들 실망한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몬과 제가 교회에 가보았더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믿고 기도해달라고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을 위해 밤새 기도했습니다. 새벽 3시, 회중 전체가 고요함에 둘러싸여 있을 무렵, 안드레가 일어나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친구들이여. 우리 주님과 감옥에 갇힌 사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용기를 내서 여기까지 와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사도들의 안위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믿음과 확신을 주셨고 사도들이 무사하다는 걸 믿게 됐습니다. 자, 이제 다들 집으로 돌아가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와 다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침에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으로 와주십시오.

0: 회당에서 기도를 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안드레와 사도들은 기쁜 마음으로 성전 경비병 한문을 한 가족으로 받아주었습니다. 다들 피곤하거나 배고픈 기색은커녕 오히려 어둠이 거치자마자 성전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사도들이 체포됐던 바로 그곳으로 말입니다. 매우 이른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희망과 구원에 관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기적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전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날을 맞이하는 수탉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성전의 황금문을 통과하여 솔로몬 행각으로 가고 있을 때 체포된 줄로만 알았던 사도들이 나타났습니다. 한참을 걷던 베드로는 뒤돌아서서 팔을 올리더니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1: 베드로가
2: 요한이들이 사도들
3: 주여 감사합니다.
4: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감옥에서 풀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은혜와 권세 앞에 저희들은 그저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다윗 왕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저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자, 친애하는 나의 친구들이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새벽 3시에 천사가 감옥으로 찾아와 우리를 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살아계십니다.
5: 할렐루야! 할렐루야!
4: 저는 사실 감옥의 경비병과 교도관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들은 오늘 아침에 저희를 공회로 데려가도록 돼 있었는데 고위 관료들이 우리가 감옥에 없다는 걸 알게 되어도 경비병들을 벌하지 않도록 기도드립시다. 사실 경비병들은 우리가 풀려난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0: 예수님을 모시던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예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셨으며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8명의 성인들이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감옥문은 잠긴 채였고 경비병들도 전혀 이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성전 경비병 한모는 집으로 가서 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돌아와서 저와 함께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중 갑자기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1: 가이어스, 어서 날 따라오게.
0: 어디로 가는 건가?
1: 아무 말 말고 일단 따라오게.

0: 이 골방에 조용히 앉아있게. 성전 관리자들이 곧 저 아래쪽 방에 모일걸세. 베드로와 사도들이 감옥에서 사라진 걸 알게 되면 다들 혼란에 빠질 테니 자넨 그 모습을 잘 지켜보게나.
1: 한 시간 후 한문이 얘기했던 대로 관료들이 하나 둘씩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은 우뚝 솟은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두들 흥분된 목소리로 주먹을 휘둘러가며 열띤 논쟁을 펼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회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2: 아, 우리가 모인 이유는 다들 알고 있을 테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경비병, 죄수들을 데려와라. 골칫덩이 갈릴리 놈들 말이다.
3: 가야바님, 나사렛 예수의 사도들이 감옥에서 사라졌습니다.
2: 뭐야? 누가 그놈들을 부르준 거야? 이런 멍청한 교도관들 같은 이라고. 당장 놈들을 찾아와.
3: 폐하, 감옥에 갇혔던 자들이 지금 성전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도망칠 생각은 없는 듯합니다.
2: 그러면 가서 놈들을 끌고 와. 지휘관,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가?
3: 예, 폐하. 실은 오늘 아침 제가 직접 감옥에 찾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을 끌고 오라는 명을 내렸죠. 물론 제가 신임하는 교도관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교도관들이 죄수들 방에 다녀오더니 문도 잠겨있고 경비병들도 지키고 있었는데도 죄수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4: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2: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다니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아직도 예루살렘을 휘젓고 다니는 거야? 너희들을 처벌해봤자 우리에게 비난이 돌아올 테고 내 녀석들의 이상한 마술 따위는 이제 지긋지긋하다. 네놈들의 얘기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예루살렘을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란 말이다.
3: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오. 당신 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소. 하나님은 예수님을 오른편에 앉히시고 임금으로 높이셨으며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스라엘로 보내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목격했소.
1: 성전 관료들은 이 말을 듣고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사도들을 사형에 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당신들이 지금 이 자들에게 하려는 짓에 대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드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세주라고 외치고 다녔는데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지요. 하지만 그가 처형을 당한 뒤에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은 한 명도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엔 갈릴리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며 반란을 일으켰었지요. 하지만 이 사람도 죽임을 당했고 추종자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그냥 놔둬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들을 그냥 풀어주시오. 이들의 목적과 행동이 사람에서 난 것이라면 우리가 굳이 손쓰지 않아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 난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감히 이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아닙니까?
1: 관료들은 가말리엘의 연설에 설득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윗도리를 벗기고 심하게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하지 말라고 명한 뒤 사도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이 매를 맞으며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고 심지어는 기절하는 모습을 저는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고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는 것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성전에서 어느 날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도들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난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헌신적인 기독교인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기도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역정을 통해 지혜와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한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을 통해 우리는 종교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적인 관계와는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면서 인간과의 교제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성경에서는 교만이 모든 죄악 중에 가장 해롭다고 가르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만은 이 세상 모든 분쟁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교만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불손해지고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죄사함을 원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문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할 정도의 악인은 없으며 구원이 필요 없을 정도의 선인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드라마 초대교회 시리즈 여덟 번째 이야기 감옥에 갇힌 사도들. 출연 서령범, 서혜정, 김종환, 홍성원, 박영재, 장민혁. 번역 구성 이중희, 연출 최혜심이었습니다.

어느 책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차를 통해서 네 가지 분류로 나눈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차를 앞질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명령보다 자기 생각을 따라서 결정한 뒤에 혼자 성급하게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주님의 차를 뒤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뜻을 잘 따르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몇 번씩이나 주님의 뜻을 확인하고서야 어떤 일을 하는 조심스러운 사람입니다. 셋째로 주님의 차 앞뒤에 가고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뒤따라가는 영적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로서 어쩌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로 주님의 차에 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일하시면 같이 일하고 쉴 때 같이 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바로 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가지 말고 또 늦게 가지 말고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과 호흡하며 달려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비벤 한국어 방송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 비벤 한국어 방송으로 그 소식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실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저희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중앙 왼쪽에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맨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귀하의 선택란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의 이메일을 적어주시고 간단한 간증을 적어주신 후에 보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우리의 구원 소식을 널리 선포하고 알리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신 것을 저희 비벤에 알리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꼭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기도와 사랑은 매우 소중한 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욱 빛을 발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와 사랑의 빛이 비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와 사랑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고귀한 덕목이면서 우리의 인격의 특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재림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영적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분부하셨던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값진 열매가 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 선교의 동역자가 되신다면 여러분의 물질적 후원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도 청취자님들의 100% 후원으로 운영되었던 저희 BBN 방송을 통해서 무려 2,000명이나 넘는 구원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이와 같은 온전한 열매가 맺히도록 여러분께서 지속적인 BBN 방송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방송을 후원해 주실 때에는 저희 BBN 방송국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에 관한 다양한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0: 8개 국어로 1971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1: 할렐루야! 이 생명의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면 이 복음을 나아가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 메시아 교회가 일어나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영원 무궁토록 영광만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없이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께 먼저 긍휼을 구합니다. 저희들의 못난 모습들, 그로 인하여 지은 죄악과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못한 모습들 주님 앞에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혜를 공로 의자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병든 몸으로 나왔습니까? 염려와 근심으로 나왔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들이 해결함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난 주님 그 귀한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사라졌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서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며 주께 더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참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0: 교독문 33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최영대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1: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7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른 아침부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감사가 넘쳐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며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저희의 마음과 행실이 주님 뜻에 온전히 합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 흔들린 저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거룩한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올해의 후반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들, 품은 소망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선하신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 주님의 몸된 메시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닮아 모든 성도들이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EM 청년부 수련회와 어린이 VBS 성경학교와 과테말라 단기 선교와 부흥회와 메시아 새 생명 잔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준비하던 모든 손길 위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와 성도들이 말씀과 선교를 통해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성도들과 교사들과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며 모든 문제 뒤에 계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나 오직 주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믿음 가운데 모두가 다시 일어나는 기적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 세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낯선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큰 힘을 덧입혀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훈련받은 현지의 사역자들과 함께 더욱 왕성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위해서 한세영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의 영혼이 소생하며 삶의 해답과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말씀을 적용하며 실천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고 성령으로 감화되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로 17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570페이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는데,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 뜻으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복음의 길, 믿음의 길, 참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지내며 한 해의 절반을 감사했는데요. 그러나 감사는 절기 때만 할 것이 아닌 것이죠.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도 매일매일 우리 삶에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28절은 말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범사, 곧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가 매튜헨리는 이런 말합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감사하는 삶은 더 좋은 것이다. 감사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좋죠. 그러나 감사하는 삶은 더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절기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더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중고등부 EM 수련회도 있고,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유년부 BBS도 있고, 과테말라 단기 선교 있고, 부흥회 있고, 그리고 메시아 잔치도 놓여 있는데요. 어찌 보면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들이 몰려있는 시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행사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또 우리 삶 속에서도 감당하기 힘든 크고 작은 일들이 몰려올 때가 있는데요.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7월을 믿음의 달로 정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주의를 하려다 보면은 어려운 것들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진정 행한다면 반드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을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만 하려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믿음으로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만 하려고 하니까는 자꾸 내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내 계산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주의 일은요 그야말로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전능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일은 얼마든지 인간의 생각과 계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세상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믿음의 눈을 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대개는 우리가 게하시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추측하고 있는데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도단성을 둘러싼 무수한 아람 군대를 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자, 왜 그랬던 것일까요?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눈이 나빠서가 아니라 잘못된 것만 너무 잘 보는 데 있다. 어때요? 잘못된 것만 너무 잘 보는 데 있다. 우리의 비극은 뭔가를 잘 못 보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모든 것을 잘 보면서도 너무 잘못된 것에만 우리가 집착해 있는 데 있다는 것이죠. 너무 잘못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엘리사의 사원은 눈이 나빠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너무 문제만 잘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것인데요. 그는 너무나 상황을 정확히 잘 파악했고 그래서 아주 현명한 머리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잘 예측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단지 눈에 보이는 그것만 자꾸 바라보면은 두려움이 생길 수 있고 또 인생의 비극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당시 아람과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 전면전이 있고 게릴라전이 있는데 이때의 전쟁은 게릴라전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기를 주전 9세기 중반으로 보는데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북부 국경을 자꾸 들어와가고 게릴라적인 침투를 하는 이런 그 반복적인 일이 있었던 때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정규전이 아니라 전면전이 아니라 게릴라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게릴라전에는 은밀한 매복과 습격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므로 당시 아람 군대는 이들이 어디에 진지를 치고 언제 공격할지 이거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은밀하게 세운 작전이 번번이 이스라엘에게 미리 세워나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 군대가 매복할 곳을 미리미리 알고 그때마다 그 공격을 피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했다는 것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래서 화가 난 아람 왕은 오늘 본문을 보면 신하들을 모아놓고는 막 다그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느냐. 그런데 12절을 보면 신하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엘리사가 무슨 도청장치라도 했다는 것일까요? 아닌 것이죠. 우린 잘 알고 있죠.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이미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인데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르는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에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자녀 문제로, 건강 문제로, 사업이나 직장 문제로, 신분 문제로, 관계 문제로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며칠 맨날 마음 졸이고 사람들 만나고 여러 가지

에서 나는 말까지도 다 듣고 계셨던 것인데,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각자의 형편도 다 돌아보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이미 다 살피시고 역사하시며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믿는다면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이 시간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항상 신뢰함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걸 믿고, 그래서 어떤 염려가 오더라도 두려움이 온더라도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염려를 물리치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리고 앞으로 자꾸 전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곁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정복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늘의 정복망이라는 거죠. 이 정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라에서도 그렇고 경제에서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보망은 굉장히 중요하고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죠. 엘리사는 정보원을 심어놓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에게 막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깨닫게 하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며 기도하며 살며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생활, 말씀생활, 경건생활은 성도의 삶의 생명줄과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좋은 것을 왜 놓고 삽니까? 이 좋은 것을 왜 안 하며 삽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며 삽니까? 왜 말씀 보지 않고 삽니까? 얼마나 그것이 손해보는 삶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13절로 15절을 보면은 마침내 화가 난 아람왕이 대군을 동원해서 밤새도록 이 도단성을 에워싸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도단성은요, 사마리아 북쪽 20km 지점 낮은 언덕 위에 자리한 성읍이었습니다. 제가 그 성지순례 때 가본 것 같아요. 예, 엘리사 엘리야 고향도 가봤는데, 예, 거기 가본 것 같아요. 갔는데 뭐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산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다 중턱에 마을이 있었던 흔적이 있고, 그리고 그냥 위엔 산이고 저 멀리가 뭐 엘리야의 고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뭐 성벽도 뭐 없고, 예, 여기는 완전히 군사적으로 무방비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간 장소였는데요. 자, 흥미로운 사실은 이 배반과 절망의 기억이 서린 이 땅이 이제는 믿음과 구원의 무대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가장 아팠던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장 아팠던 자리, 피하고 싶은 자리, 거기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거기서는 정말로 저주만 일어날 것 같은, 고통만 생길 것 같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부흥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새벽에 일어난 사원이 성을 둘러싼 군대와 말과 병거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됐는데요. 15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절규하고 있죠.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거 질문이 아니죠. 이건 탄식이죠. 이 짧은 탄식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모든 두려움이 들어있죠. 모든 두려움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탄식은 잘못된 탄식일까? 자,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나 주석가 리처드 니슈완드는 이 사원을 가르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도리어 정직한 눈을 가진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정확히 건강한 눈으로 볼 것을 확실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포위되었고 정말로 군대는 많았다는 겁니다. 게하시는, 여기 우리가 게하시라고 했어요. 게하시는, 예,
불성실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신뢰도의 면에 있어서는 뭐 그러겠지만, 그러나 여기 보면

그가 새벽같이 일어나 성을 살폈다. 이거는 분명히 그는 성실한 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었다.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자였다. 자, 그럼에도 그는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요. 눈에 보이니까 그랬다는 것인데, 그러나 문제는 있었다는 것이지요. 뭐라는 겁니까? 성실함이나 정직함, 이거는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바로 그의 관찰력이 아니라 그의 시야였던 것인데요. 그는 육신의 눈만 뜨고 있었을 뿐이지 영적인 눈, 영안은 감겨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뜨는데 영안은 감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육신의 시력은 좋은데 영안은 감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마주해야 할 냉정한 진실이 있는데요. 믿음은 위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보고도 군대는 없다, 걱정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현실 도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환이 본 것은 정확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 있었다는 것입니까? 문제는 그가 본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본 것만이 전부라고 착각한다. 오늘날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만 보고 그게 전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생각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가진 지식도 많지 않은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뭐 지혜가 많지도 않은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위기는요, 상황이 어려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이런 것이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단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산하고 말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실수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만, 그것만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실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성도는 항상 영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바라보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라는 것이죠. 이 말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살라는 거예요. 항상 영적인 눈을 뜨고 살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영적인 눈을 뜨고 살라.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영적인 눈 뜨고 살라. 그리고 주님이 보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착각하지 않으며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두려움은 언제나 절반의 진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절반의 진실. 완전한 진실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이 사환처럼 아,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외치고 싶은 순간이 있는데요. 많은 순간들이 있죠. 저도 이번 금요일에 이제 심장 시술을 하는데요. 한 3시간 정도 하는데 앞뒤 하니까 한 7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병원에서 어떤 진단서를 받아보면 돼. 그리고 사업이 안 되고 이 수입이 적고 그러니까 막 이 밸런스가 막 낮아지고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거 볼 때, 예. 또 자녀를 보며 또 약해지는 그 뭐 우리 삶들을 보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만 보여주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절망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심리학자들도 말합니다. 인간의 시야는 극심한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실제로 좁아진다. 좁아진다.
우리 시선이 위협적인 것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좁혀진 시야를 넓혀서 우리 눈에만 보이는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광활한 세계를 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생각을 넓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판단력을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16절로 17절에서는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드디어 닫혔던 사환의 눈이 열리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6절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땐 산술적으로 틀린 말처럼 들립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병력은 명백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거짓말한 것이 아니죠. 그는 다른 차원의 진실을 선포한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안으로만 볼 수 있는 다른 차원의 진실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미 하나님의 천군천사, 더 많은 무수한 군대가 그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가 곧이어 그 사안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요.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구합니다. 진정 여러분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지요. 군대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많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사환의 눈이 열리기를 구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문제가 없어지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지점은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시야인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눈이 열리면서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은 그대로라고 할지라도 눈이 열리면은요, 세상은 진정 달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환의 눈이 열렸을 때 그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음을 보았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청교도 신학자 아까 얘기했던 그 주석가 매트웬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군대는 늘 거기 있었으며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지만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난 것이다.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신실한 성도, 겸손한 성도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천군천사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시편 34편 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 단수처럼 보이지만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은혜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위기가 닥쳐서야 급하게 지원군을 파송하시는 은혜가 아니라 애초부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존하시는 은혜라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면 왜 그렇다는 겁니까? 우리의 영안이 닫혀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기도함으로 영적인 눈을 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 그러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기도하시는 그 모범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살면, 근데 기도를 하는데도 아주 좁은 시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말씀을 보는데 아주 좁은 시각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 안 하면요, 눈을 뜨고 있어도 눈뜬 장님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혹시라도 절반만 보고 있다 라는 사실을 꼭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겸손히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해야지 우리가 탄식하지 않으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에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 말합니다.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서 믿음은 끝난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염려가 끝난다. 성도 여러분, 진정 오늘도 여러분의 눈이 열려 참된 믿음이 시작됨으로 염려가 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을 한 조지 밀러의 삶은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지요. 그는 5만 번의 기도 가운데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지만 그의 삶은 화려한 기적의 연속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매일 붙드는 훈련이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는 매일 기도가 응답되어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무릎 꿇고 무릎 꿇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상황만 보며 막 거기 막 말하고 뭐하고 뭐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기준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뭘 좀 깨달았다고 해서 막 말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거를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고 또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래서 그분과 늘 함께하는, 이게 정말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눈으로만 살지 마시고 엘리야처럼 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영안이 열림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어려움과 또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여러 중요한 행사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일들 우리가 무엇으로 감당해야 될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리모델링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자꾸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아니에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행사들 앞에서 이번 이 시즌에는 먼저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계속해서 여러분 성실하심으로 이 메시아 교회가 더욱 열린 눈을 가지고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진정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의 군대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항상 범사에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문을 열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내일도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역이 그렇게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권적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을 다스려 주셔서 더 경건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미션이라 우리를 떠나게 하시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여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만을 바라보시도록 주여.

생각이 멍하게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봉헌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것 정성껏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러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 앞에 이 시간도 우리 자신을 다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헤아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공급되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 하늘나라에서 쌓여서 영원한 기쁨을 드리는 상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시험하라 보라. 하나님, 유일하게 시험하라는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21조를 통하여서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손길마다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쪼개드린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시라고 약속하신 대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하나님 염려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오르고 평강이 넘쳐오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에 있을 중고등부 EM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더욱 소망이 넘쳐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BBS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새로운 소망을 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믿음이 공고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섬기시는 주의 종들과 또 선생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하나하나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육부들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모든 일정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주관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이 시간도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영혼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고 온 조국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 땅의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지도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권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은 믿음의 달입니다. 예, 믿음. 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2부 예배 때 수료를 하겠는데, 메시아반 수료입니다. 송양자 사모님, 송지훈 집사님, 데비콱 집사님, 주디콱 집사님, 그리고 송재성 성도님, 송송자 성도님, 정재호 전사님, 이은하 집사님이십니다. 또 구역별 릴레이 금식기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주일학교, 또 BBS, YM, EM, 리트릿, 또 과테말라 단기 선교, 부흥회, 메시아잔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임직자 학교 7번째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직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전도부 노방전도가 오늘 오후 전도부 주관으로 나갑니다. 예, 많이들 참여하셔서 12시 40분부터 친교부실 앞으로 모여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유스그룹 또 EM 수련회 16일부터 18일까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후원하실 분들은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나머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교는 강진성 권사님 남편 생일을 맞아서 그 룩리 우리 임민순 권사님 손주 생일을 맞아서, 그리고 헌화도 강진성 권사님 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송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사랑하는 메시아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예배를 마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위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0: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19편 153절에서 131편 말씀입니다.
2: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윤리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송케 하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짓더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켜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윤리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니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므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이한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4: 120편.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매색에 유하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2: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4: 122편.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2: 123편.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정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4: 124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에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2: 125편. 여호와를 우려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혼이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의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4: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2: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4: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2: 129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앗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줌과 눕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4: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2: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시편 119편 153절에서 131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인생은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든 때도 있겠지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늘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했는데 그 어떤 말씀일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이 말씀이란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 그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멈추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비록 본장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으시지만 이것은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위대한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무엇을 기도하시는지 참 궁금한데 자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자 이제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이것은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산에서 설교하실 때 하셨던 주기도문은 실제로 주님의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제자들에게 주께서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셨는데 그것은 모든 신자들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다른 의미에서 부릅니다. 어떻게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부활 후에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라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나는 아직 새로 태어나게 된 너희들의 아버지, 또한 삼위일체 중 위치에서의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과 저는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분명 걸으면서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짜 우리 주님께서 눈을 하늘을 향해 뜨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또 서양 사람들은 눈을 감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걸을 때나 일할 때 또 운전할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뜨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주님의 기도를 우리 함께 보실까요? 주님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시작하셨습니다. 또 우리 생각해 봐야죠. 여기서 무슨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까? 그것은 영혼의 저 너머로 돌아갈 때를 말합니다.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주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셨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이 17장에서는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때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의 때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시는 그 때를 말합니다. 그 때에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여 대행해서 그렇죠. 구속적인 죽음을 죽으심으로 나타내 보이시고 아낌없이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바로 그 때를 우리 가운데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1절을 계속 보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구약에서 말하는 난폭하신 분이 아니라 세상을 사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

것입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게 되고 그 이름 앞에, 즉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는 거죠. 2절로 가보실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의 놀라운 진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육체를 다스릴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이 우주를 다스릴 수 있으며 그 안에서 모든 개인은 그분께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 복종하도록 하실 수 있고 우리 모두를 기계적인 인간으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그분께서 하시기 가장 어려운 일이라 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육체를 다스릴 능력을 갖고 계신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죠. 따라서 주님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모든 자에게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와 자유의지를 꺼내게 하지만 저는 그 이상의 범위에서, 즉 광범위하게 좀 나가지 않고 생각을 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우리 요한복음 17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계속되어지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선택은 어떤 사람을 제외합니까? 아닙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지셔야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외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택한 자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부르심을 듣고 자신의 마음속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의 양이 아니라 지식의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구를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신가요? 같은 방법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양이 아니라 어떤 믿음, 즉 믿음의 질, 종류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직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스폴전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을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에서 누리는 당신의 기쁨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도구이기는 해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공로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믿음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그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위, 즉 이스라엘의 왕인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움직이게 될 때 우리는 확신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이거나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는 단계로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초보 단계에 머물러서 결코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7장 4절로 가보실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없게 하여 싸우니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마지막 보고서를 제출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관계하고 있는 한 주님께서는 현재의 것들이 아닌 것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 믿음을 갖고 지금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미래 시제는 과거 시제인 만큼이나 정확한 거죠. 우리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완성이신 일에 무엇을 첨가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미 여러분을 위해 하신 것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되는 것이죠. 17장 5절로 가볼까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에서 자기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께서는 신성에 자신을 비우셨다고 가르치려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었음을 매우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무릎에 있는 그 아기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존재하지 않는 이 우주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단지 99.9%의 하나님이 아니라 100%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자신을 비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신성의 특권을 가지신 자신을 비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주의 주인으로서 사람들에게 경의를 요구할 수 있으시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는 하늘로 돌아가시며 영광으로 복귀하시려 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6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게 주셨으며 라고 했는데 9절에도 보면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11절에도 내게 주신 저희를, 12절에도 내게 주신 저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위대한 선택의 교리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건데 이것은 개인적인 대화였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것을 듣고 이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자신할 만큼 선택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하치, 칼빈, 또 스트롱 이런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이 선택의 교리의 글을 학교 때 읽어보았다고요. 공부도 했다고요. 그러나 그것도 제겐 충분치 못했습니다. 우리가 선택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는 많은 것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에 대해서 아버지께 말씀드린다는 것을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니 이게 얼마나 놀랍냐고요. 이 기도를 제자들이 옆에서 지금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만일 이런 예수님의 하시는 그 기도를 들었다면 얼마나 감동적으로 나가겠어요. 예수님과 그분과의 백성 사이에는 이와 같은 신비의 관계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관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7절로 8절을 볼까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명예나 돈이나 자동차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 제자들이 그분이 아버지에게 오셨음을 믿었다고 증언하십니다. 그들은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던 동안 놀라운 발견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주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셨음을 이와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서 믿게 되었던 거죠. 계속 되어지는 구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계속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저는 주님께서 하셨던 것보다 더 놀라운 진술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놀랍게 들릴 겁니다. 주님의 중재의 사역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더 이상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세상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세상을 위해 더 이상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의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도록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그러므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10절로 가보실까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우리의 구원의 그 놀라운 주님, 그 구원의 목적이시고 구원의 본체이신 그 주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 놀라운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쳤으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심으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또 다른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신자들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교회의 일치운동이나 혹은 우리 모두가 같은 교파로 뭉칠 것을 기도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교훈 얻어야 되는데 참 이것에 대해 잘못된 많은 가르침들이 있는 것이 안타깝죠.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도록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는 사실, 주님께서는 얼마나 우리가 혹은 어떤 교회 권력에게 기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성된 종이 됩시다. 한번 더요. 충성된 종이 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므나의 비유 말씀입니다. 므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쓰이던 화폐 명칭이죠. 비유의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귀인이 왕인을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면서 10명의 종에게 한 므나씩을 맡겨두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것을 활용해서 이윤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났죠. 이게 오늘날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입니다. 아니 왕위를 받으러 무슨 먼 나라로 가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의 왕이 되려면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인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지금 먼 나라를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별로 원치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못 되도록 방해 공작을 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이 왕 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먼 나라에 있는 그 높은 왕에게 우리는 이 사람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제 그 말 하려고 사절단을 보내고 이제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귀인이 결국 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왕이 되죠. 왕이 돼요. 왕이 되어서 돌아와서는 자기 종들을 불러다 놓고 그리고 자기가 맡겨준 그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잘 활용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겼는지 이제 결산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첫 번째 종이 주인에게 왔습니다. 주인에게 와서 그 한 문화를 활용해서 이제 열 문화를 버는 것을 말하면서 그 돈을 주인에게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럽니까? 잘했다. 정말 잘했다. 너는 충성된 종이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열 고을을 맡기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종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를 활용해서 다섯 문화를 남겼지요. 이 종에게도 주인은 역시 칭찬을 해줍니다. 정말 잘했다. 너는 정말 착하고 훌륭한 종이다. 내가 너에게는 다섯 고을을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문화를 들고 와서는 그대로 한 문화만 주인에게 내놓은 거예요. 그것도 보자기에 잘 싸가지고 아무것도 활용도 안 하고 그냥 그걸 그대로 주인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자, 이 종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한다 그랬어요. 두지 않은 것을 취한다 하는 이 말은 맡기지 않은 것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맡겨놓지도 않고 뭘 내놓으라고 말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다 이거죠. 그리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그런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당신에게 내어놓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종이 말하는 것이 좀 싸가지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진짜 싸가지가 없는 종이에요. 이 종의 말에 의하면 이 왕은 정말 나쁜 왕이죠. 막지도 않고 내놓으라 그러니 이거 얼마나 나쁜 왕이에요. 그런데 진짜는 이 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종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이 종을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는지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그러니까 이 주인의 말이 맞지요.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은행에라도 맡겨놓으면 이자라도 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종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보자기에 싸가지고 주인에게 갖다 내놓은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책망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한 문화까지도 빼앗아가지고 열 문화 만든 그 종에게 주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명의 종들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언급이 없어요. 열 종에게 한 문화씩 남겨두었다 그랬는데 세 종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나머지 일곱 종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나머지 일곱 사람도 주인으로부터 책망 아니면 칭찬 둘 중에 하나를 받은 것은 뭐 틀림이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떠났을 때 그가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 방해했던 사람들,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죽였죠. 27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제 이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됐습니다. 이 비유가 의미하는 그 의미가 뭐겠어요? 이 비유의 의미,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부터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예루살렘이에요. 28절도 보시면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납니까?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왕이 되고 그리고 자기들은 총리가 되든지 뭐 장관이 되든지 한 자리씩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이제 알려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들려주신 비유가 이 문화의 비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 귀인 이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가 그리고 다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리고 귀인이 왕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인의 종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조금 넓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만왕의 왕으로 다시 내려오시기 직전에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사실은 14절과 15절 사이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14절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아직 만왕의 왕으로서는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으셨어요.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은 결국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시면 뭐 하시는 줄 아십니까? 종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문화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을 심판하시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 문화를 받은 주의 종들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 문화를 잘 활용해서 이윤을 남기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과연 이 문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예요. 문화, 이게 도대체 뭔가.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하고 오늘 본문의 문화의 비유하고는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 그랬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능력 많은 종에게는 5달란트, 능력이 조금 약하면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뭐 능력 상관없이 무조건 똑같이 한 문화씩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문화는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나 은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의 능력, 재능, 은사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능력,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능력, 재능, 은사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과연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신 그게 문화인데 과연 그게 뭘까요? 저는 이 문화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신 단 한 번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한 번의 삶을 선물 받았어요. 능력이 많다고 해서 인생 두 번 사는 거 아닙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힘이 세다고 해서 인생 두 번 사는 것도 아니고 인기가 많다고 해서 인생 두 번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딱 한 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게 문화예요. 그 문화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많은 이유를 남겨야 하는 것이죠. 많은 이유를 남긴다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자기의 인생을 정말 보람 있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두 번 사는 것 이상으로, 다섯 번 사는 것 이상으로, 열 번 사는 것 이상으로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한 문화를 가지고 다섯 문화 만들고 열 문화 만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가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한 문화 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한 그 악한 종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내 인생을 보람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두 번 못 삽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건데 한 번인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도 너무너무 아쉬워요. 야, 다시 한번 내가 옛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을 제가 문득문득 합니다.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아서.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후회 없도록 의미 있게,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삶을 놓고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지고 결산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한번 인생을 살도록 해주었는데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너는 이 세상에서 뭐 하다 왔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예, 주님, 제가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다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예, 주님, 제가 세상에서 열심히 놀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돈 버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노는 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도 뭔가를 하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말하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찬양하다가 왔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께서 너 세상에서 뭐하다 왔니? 분명히 틀림없이 그렇게 물을 터인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나는 이런 거 하다 왔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인생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세월 지나가는 것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정말 세월이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잘 활용하셔서 의미 있고 값지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인생을 값지고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께로부터 책만 받은 종이 나오죠? 그 종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자기 주인의 뜻을 몰랐던 거예요.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뭐 그렇게 살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래서 한 문화 받은 그거 수건에다가 잘 싸가지고 그냥 가지고만 있었던 것이죠. 이 종은 어쩌면 자기 주인이 왕이 못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안 돌아올지 모른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인이 맡겨놓은 문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일에만 분주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너무나 놀기에 바빠서 그 문화 생각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주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왔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악한 종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한 문화까지 뺏기고 말았습니다. 24절부터 26절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사는 사람은 더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인생을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더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말입니다.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였죠? 크리스마스 날 저희 집사람하고 백화점에를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다른 날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었는데 진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막 여기저기 이제 그 매대가 펼쳐져 있고 물건 사고 팔고 그랬습니다.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매대 있잖아요. 이제 물건 파는 데가 그것이 이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곳곳에 많은데 그게 매번 자리가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갔더니 작년에 있었던 그 자리는 그게 없고 다른 곳에 그게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작년에는 저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올해는 여기 와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래요. 백화점에서 주는 자리 그거 그냥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백화점에서 자리를 나눠줄 때 어떤 사람에게 좋은 자리 주는 줄 아세요? 이윤을 많이 남기는 사람에게 줄까요? 아니면 장사 못하는 사람들에게 줄까요? 좋은 자리는 이윤을 많이 남기는, 돈 많이 벌어주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장사 잘 못하는 사람, 백화점에 별로 도움 안 되는 그런 사람에게는 제일 구석자리, 그런 자리 주죠. 그래서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좋은 자리 얻으니까 더 장사가 잘 될 것이고, 장사가 안 되고 돈 잘 못 버는 사람들은 백화점에서 나쁜 자리 주니까 이제 더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풍요롭게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십니다. 더 많은 것들로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의미 없이 무가치하게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더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청지기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그것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정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 하다 왔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으로부터 너는 정말 착한 종이다, 정말 잘했다,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은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 이윤 남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윤 남기는 삶이냐?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삶. 그게 이윤 남기는 삶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거는 전혀 주님께 도움 안 됩니다. 그런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사는 삶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인정해 줄 만한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성난 군중에 이끌려 재판을 받으러 대제사장 가야바, 빌라도, 헤롯에게로 끌려다니시며 가진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사형시킬 죄목을 찾았지만 사형에 마땅한 죄를 지적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난 군중 심리로 폭동을 두려워하는 빌라도로부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가진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분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조사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시험 같은 것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심판이라는 단어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두 가지 시험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였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쓰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것들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반드시 있을 질문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될 것입니다.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이렇게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창에 찔리고 그 저주받은 죽음을 죽어야 되느냐 말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부르짖음을 짖으면서 죽은 그 예수를 누가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에게만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신 분으로 그 근세를 버려두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승기로 오신 진짜 권위자가 예수님입니다 라고 믿는 거죠.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슨 권위로, 그 후반부 말씀입니다.
0: 한 곳 더 세례요한의 증거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29절에서 34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여노라 하니라. 제가 세례요한의 증언을 두 번만 찾아보았습니다만은, 세례요한의 이런 증언들이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습니까? 안 알려졌습니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수많은 죄인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안 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들이죠. 대제사장들이죠.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죠. 이들은 왜 세례요한의 세례를 안 받았을까요? 자기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다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11조 철저하게 했단 말이에요. 절기 다 지켰어요. 날과 달과 절기 그 부식들까지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례원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아, 저건 다른 사람 얘기고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다 그래요. 저 말씀은 다른 사람, 저 김집사 이야기고 저 박집사 이야기고 저 내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의 외침 앞에 정말로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한 자들은 진짜 죄인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이죠. 그런데 회개할 것이 없는 자들 보고 세례요한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율법 다 지킨다고. 하나님이 돌멩이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가 다 진멸되리라, 심판받으리라. 이걸 세례요한은 외친 거죠. 그럼 이 세례요한의 설교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접수합니다. 다 이 스파이 보내가지고 다 이렇게 접수해놨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우리나라 군사 뭐 독재 시절에는요, 좀 이빨은 소리하는 목사가 목회하는 그런 교회들, 뭐 한신계통이라든지 기장청 이런 쪽에는요, 항상 그 형사들이 와서 뒤에서 그거 메모해갔다 그래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뭐 목사님들 중에. 그 사회 참여적인 발언을 많이 하면 그냥 딱 메모해 가는 거예요. 어느 목사 맨날 며칠 요런 설교했다 해가지고 조사해 가듯이 산헤드린 공회가 그 세례요한의 외침을 다 파악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세례요한 이놈 이거 이 살려두면 안 되겠는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세례요한을 다 선지자로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이 세례요한은 결국 헤롯의 죄를 고발하다가 목베임을 당하고, 그랬을 때 아마 좋아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죠? 목베임을 당하고 나서 예수가 등장했어요. 그런데 말하는 투가 누구 닮았어요? 세례요한을 닮았잖아요. 그래서 헤롯조차도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냐 할 정도로 예수님이 같은 맥락. 그래서 세례요한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세상에 어디를 둘러퍼버려요? 성전을 둘러퍼버린 겁니다. 성전을 둘러엎어버린 건 예수를 아까 찾아봤잖아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질문합니다. 당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며 무슨 누가 그리를 줘서 이걸 가르치느냐. 예수님 딱 대답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나 묻겠다. 세례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서냐. 하늘로부터라 그러면 왜 너희가 안 믿느냐. 그럼 세례요한의 증거를 받으면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사람들이 돌맞아 죽을까 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죠. 그럼 우리 이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면서도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것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웃으신 분, 청문회 보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것에 예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해야 되는데 거기서 지나치면 뭐예요? 그게 악이에요. 자기 살기 위해서 모른다고 한 거예요. 이놈들이 몰랐어요? 세례원의 세례를 몰랐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렇게 하는지 너에게 말을 안 해주겠다. 그러나 그 말 속에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너희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인다면 날 믿을 텐데 너희가 날 믿지 아니하니까 너희들이 어떤 놈인지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을 해줄게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21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이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이 이르되 실수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들으면 사람들이 대답을 하죠.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이미 결론도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외쳤을 때에 그 의의 도를 증거했을 때에 세례 요한의 의의 도를 믿었다면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리와 창녀는 믿었는데 너희는 뭐예요? 끝내 믿지 않았다. 끝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처럼 백성의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이고 레인들이고 또는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그중에 지도자들, 장로들, 명망 있는 자들이죠. 이들이 첫째 아들이에요. 자,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예, 말은 했지만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례와 창기는 어떻게 했어요? 싫어요. 안 가겠어요. 했는데 가다가 어떻게 해요? 뉘우쳐서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 야, 이것도 새해 첫 설교 딱 좋은 설교네요. 작년에 봉사 지원서 안 썼은 것 회개합니다. 목사님 다시 주세요. 내가 다시 쓰겠습니다. 하면 막 오늘 몇 사람 아마 지원 안 하겠어요? 그런 얄팍한 얘기 아니잖아요. 근원적인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외침,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였다면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런데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첫 아들은 예 했지만, 결국 불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첫 아들이 누구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한 자들이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창기와 세리는 세례 요한의 외침에 믿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지키는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기는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방인도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런데 그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너희는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세례와 창기가 먼저 들어가고 너희는 나중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는 못 들어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끝내 뉘우쳐 세례와 창기는 믿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이 안에서 이미 다 말씀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 죄의 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받을 거야. 이 말씀을 이미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께 근위에 대한 질문을 하러 온 가짜 그 근위들이 전부 다 들통나버려요. 너 누가 이렇게 해서 설교하는데 도대체 너 목사 안 써준 노회가 어딨냐? 너 어느 신학교 출신이냐? 가끔씩 저에게 그런 도전들이 있기는 해요. 심각할 정도는 아니지만 근데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좀 더 도전은 심해질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이 목사님 떡국을 좀 작게 할까요? 오늘 떡국 나옵니다. 이 설날이라고 좀 사람들이 어디 가고 하면 안 그렇게 해서 하니까 오늘 자리가 더 복잡한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시비를 걸 거예요. 전에는 미미하고 영향력이 없으면 가만히 둬야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정말 어떤 교회에서 금기둥 같은 사람들 아세요? 금기둥, 은기둥 같은 사람들이 막 대거 빠져나와서 넓은 교회 등록했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 어느 목사 출신이 어디냐? 뒷조사해봐. 아마 조사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말 엉터리 근위들이, 엉터리 근세들이 진짜 근위를 몰라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신 분인데 그 근세와 영광을 버려두고 오셨어요. 그 근세와 영광을 가지고 오셨다면 2000년 전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늘의 모든 영광을 아버지와 동등 그 영광을 버려두고 자기 길을 비워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을 누가 그리로 알아보겠어요? 그분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김시용 집사님 어머니가 교회 지난주에 오시고 오늘 오셔서 잠시 시간 있어 얘기를 드렸습니다. 내가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감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자 복음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아시는데, 여러분 감자를 심으려고 보면 이제 겨울 지나고 나면 감자가 봄에 2월달쯤 돼가지고 한 5월달쯤 감자는 일찍 수확을 해요. 쭈글쭈글해요 감자가. 한쪽은 좀 썩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감자의 그 신음만 있으면 그거 땅에 심으면 새로운 멋진 감자가 나와요. 그런데 아무리 싱싱한 감자라도 신운이 없으면 묻으면 썩어버린다고. 그 말씀 전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저 김영주 선생님이 좀 읽어드리세요. 같이 읽으세요 했는데 바울은 부활을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래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담겨지면 정말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인데 제가 그 어머니께 이렇게 물었어요. 어머니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 다 죽었지요. 근데 만약에 예수 진짜로 믿은 사람, 진짜로 믿은 사람입니다. 그럼 가끔 나올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죽었는데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지고 막 다니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아니, 100년 전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인데 부활을 했어요. 100년 전에. 도깨비 이야기가 아닙니다.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살아가지고 진짜 살아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부활해서 젊고 탱탱하고 막 이렇게 윤기나게 안 죽고 이랬으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다 믿을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싫으니까. 근데 그거 안 보여줍니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어머니에게. 그래서 좋은 말씀 들으러 오셨대요. 그러니까 교회는 좋은 말씀 해드리는 게 아니고 생명의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씨가 예수예요. 예수 믿으세요. 제가 그렇게 전했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 믿고 생명의 씨가 있는데 부활해서 살아있는 모습을 안 보여줄까요? 왜 안 보여줄까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택한 백성에게만 선물로 주어져야 믿음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다 믿으세요. 회개해서 믿으세요 말하지만 그게 정말로 생명으로 들어와서 믿어지는 사람은 택한 사람만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활 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살아나나요? 네, 그럼요. 살아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행위와 그 말씀들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 권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오후도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에서 저주받아 죽는 죽음을 죽었어요. 아니 권위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죽어요? 근세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죽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창에 찔리고 그 저주받은 죽음을 죽어야 되느냐 말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부르짖음을 지으면서 죽은 그 예수를 누가 주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에게만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신 분으로 그 근세를 버려두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승기로 오신 진짜 근위자가 예수님입니다. 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근위가 어떤지 한 세 곳만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근위가 도대체 어떤 근위인지 세상 말하는 쓰잘데기 없는 그런 근위, 근세, 막 약한 자를 부리고 높은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갑질하는 그런 근위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짜 근위가 무엇입니까? 10장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사람은 자기 목숨을 버리고 얻을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막 괴롭다고 자살하는데 자살하면 뭐 다시 살 권세가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만이 목숨을 스스로 버릴 수 있단 말이죠.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하는데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대요. 그럼 예수님이 이때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얻는데 그냥 목숨 버렸다가 얻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목숨을 누구에게로 버리셨어요? 우리에게로 버리신 거예요. 우리에게로 목숨을 버리셨단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로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붙들고 자기에게로 다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접속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목숨을 버림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로 자신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자기에게로 모아내시는 거,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서 목숨을 빼앗아갈 자 없어요. 누가 예수를 죽일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누가 목숨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아무도 못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버렸는데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게 진짜 권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권세예요. 죄와 사망이 꼼짝할 수 없는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예요. 이게 실제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6절. 여러분, 쓸데없는 세상의 근세, 그거 근세 아닙니다. 흑개비 같은 근세잖아요. 바람 불면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요한복음 5장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친아버지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 그랬거든요. 아빠, 친아빠라 부르니까 네가 하나님과 동등대로 여긴다 생각해서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을 사람들은요 믿을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권세를 누가 가지셨어요? 아들이 가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볼 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적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그 시골 출신 어떤 학문도 없, 학벌이 없어요. 학벌이. 가문도 좋은 가문도 아니에요. 그냥 유다 지파지만 그냥 가난한 집안의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근세를 내가 가졌다. 이거 믿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믿는 사람이. 안 믿는 게 정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진리의 아들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것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 근세를 가지고 방금 요한복음 10장에 본 것처럼 어떻게 하셨어요? 목숨을 버림으로 내가 다시 얻을 근세를 얻는데 예수님 홀로 죽고 홀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로 자신을 주셨어요. 그걸 나누었다. 자기를 우리에게 나누어주셨어요. 그래서 버리심으로 우리를 잡으셔서 자기로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다 이루심의 뜻이에요. 한 것만 더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두 곳을 더 봐야 되네요. 요한복음 19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10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근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근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빌라도가 자기가 근세가 있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도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신이 아니니라. 무려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서 돌을 깐 돌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이 땅에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땅의 왕들을, 땅의 대통령들을, 땅의 힘들을, 그게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느냐고요. 국가를 교회보다 우선을 두는 목사들이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도대체 예수 믿는 거 맞아요?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진 예수를 믿는 거 맞아요? 대한민국은 사라져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구 자체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불타 없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왜 이걸 못 믿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진짜 예수님이 생명임을 진짜 믿는지 의심스러워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면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영원한 생명은 없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누리는 거. 이게 진짜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며 전부의 복입니다. 그래서 천하를 얻어도 예수의 생명 없으면 그건 헛방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이게 진짜 권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에 지시고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후에 마태복음 28장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가르쳐라. 성부와 성령의 성령의 이름으로. 이건 제자 훈련시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권세가 누구인지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나가서 이 땅의 권세들에 주눅들지 마세요. 사장 앞에 물론 마땅히 존경할 자는 존경해야 되지만 그 세상에 좀 높다고 하는 사람 앞에 주눅들어 벌벌 떨지 마세요.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정말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총독들과 왕들이 재판한 자리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내 이 쇠고랑에 찬 거 이거 말고 쇠고랑에 찬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사 사장님한테 가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사장님, 제가 비록 말단 예? 직원이지만 사장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 미쳤구만. 안 그러겠어요? 정말 도지사든지 창원시장님 앞에 가서 그 앞에 가서 시장님,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 뭔데? 나요 국어 공무원입니다. 그것도 서른 살에 겨우 공무원, 내가 5년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시험 제가 국어 공무원입니다. 그런데요, 당신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 미쳤구만. 이게 진짜 근세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근세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진 사람들의 보험정하는 모습이죠. 세상에 주눅들지 마시고, 진짜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근위를 인정하고, 그 근위가 우리에게 들어온 자들은 세상의 근세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신 분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누가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오직 주의 성령이 임하여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게 됩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자신을 스스로 부리심으로 우리에게 부리셔서 우리를 자기에게로 이끌어들여 영원한 성전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시는 이 놀라운 근세 앞에 항복하고 무릎 꿇고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참된 근세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신음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교회 대학생 청년이 리스닝이 100% 되는 것을 보니 한국이라는 것이 실감난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영어 공부붐이 일어나서 영어를 배우러 외국으로 나가는 일이 이제 소수특권층의 사치가 아니지만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또 일어를 아무리 잘해도 그곳 언어가 모국어처럼 쉬워져도 모국어로 듣는 설교와 모국어로 부르는 찬양만큼 우리들의 영혼을 깊게 감동시킬 수 있는 언어는 없습니다. 이러한 갈증을 가지고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포들, 선교사님들에게 BBN 한국어 방송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미국 메릴랜드주의 실버스프링에서 소수의 유학생들과 복음주의 사역자들이 미국 내 유학생들의 영적 필요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조국 사회의 복음적 변혁을 위해서 섬길 사람을 양육하며 나아가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주도할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86년 북미 유학생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약 200명의 유학생들이 첫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BBN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코스타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로 확대되어 있으며 연간 수천 명의 학생들이 이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BBN 한국방송에서는 매년 행해지는 이 코스타의 강의들을 직접 받아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비전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름이 점점 깊어가며 온갖 풀과 나무들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때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의 활력과 향기를 느끼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감탄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지금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하루도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여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래로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범하였고 죄인으로서 그 죄의 삭스로 사망을 피할 수 없으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파멸의 불행한 운명을 지니고 태어난 인간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셨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셔서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벨 수상자인 소련의 문호 솔제니츠는 현대는 인간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정신적 세계를 등지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에는 도덕적 빈곤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에는 가정을 상실하고 가정을 소외시키고 가정 부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인 자 글자를 보아도 사람은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이 더 힘이 있고 응답도 잘 받는다라고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BBN 한국어 성경대학에서는 기독교인의 부부상인 과목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기독교인의 부부상이 무엇인지 배우고 이를 실천할 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0: 1년 365일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데이빗 이야기 1부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우리 대부분은 왜?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 역시 상처 입거나 고통스러운 상황마다 왜 나에게? 라는 질문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고 스스로 타락의 길에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을 때까지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죠.
1: 데이빗, 네가 어머니께 아주 까다롭고 불순하게 대한다면서.
2: 엄마 애인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제가 그 사람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제 아버지가 아닌데 제가 그 사람 말에 순종할 필요는 없잖아요.
1: 데이빗, 너희 어머니는 내가 변화돼야 하기 때문에 너를 이곳에 보내신 거야. 그동안 내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술 마시고 반항한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들었어. 넌 지금 스스로는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널 도울 거야.
2: 저희 엄마 어디 계세요? 여기서 나가고 싶다고요?
1: 내 어머니는 가셨어. 널 우리에게 맡겨두고 가셨단다.
2: 엄마가 절 두고 가셨다고요? 전 절대로 여기 안 있을 거예요. 달아날 거라고요.
1: 인정해, 데이빗. 넌 꼭 변해야 돼.
2: 전 못 변해요. 제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저도 다 노력해봤는데 못한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3: 여기 들어가 있어. 아, 들어가
2: 있어. 이거 나가요. 제발 안 들려요. 이거 돌아가요. 여기서 내보내줘요.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여기서 절 내보내주지 않는다면 자살할 거라고 전하세요. 어떻게든 자살할 방법을 찾을 거라고요.
0: 이 이야기의 남자는 당시 겨우 13살 난 소년이었고 매우 문제가 많은 청소년이었죠. 이후로 그는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데이빗 레먼드의 실화 간증입니다.
4: 제 어린 시절의 가장 선명한 기억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바닥에 밀어 쓰러뜨린 장면을 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고 특히나 알코올 중독자로 변하신 이후에는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9살 때 어머니가 아버지 곁을 떠났는데 그 무렵 저희 큰형과 누나는 결혼을 해서 출가한 상태였고 작은 형인 웨인은 가출을 한 상태였죠. 어머니와 저는 수많은 곳을 떠돌며 다녔고 가족들과 갈갈이 찢겨지게 만든 부모님의 이혼은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전 격주마다 아버지와 함께 지냈죠.
5: 꼭 기억해라, 데이비. 넌 말이야, 네 엄마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알았어? 내가 네 아버지야. 그러니까 넌 내 말을 들어야 하고 내 말에 복종해야 돼. 다른 누가 뭐라 그러든 신경 쓰지 마. 네 엄마가 어떤 놈을 저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내가 널 데려다 주는 걸 뻔히 알았으면서 말이야. 내 저 자식 죽여버릴 거야. 내 저 자식을 죽도록 패줄 거야.
4: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는 그 남자를 바깥으로 끌어내어 마구 두들겨 팼습니다. 또 한 번은 그 남자가 있는 것을 보시고 아버지는 총을 쏠 거라고 위협하기도 했죠. 그런 생활 속에서 폭력과 반항은 제 삶의 가장 아래편에 놓인 디딤돌이었습니다. 전 겨우 6살 때 처음으로 포르노 잡지를 봤습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 비정상적인 정력을 일으켜 수년 동안 속박 속에 갇히게 했죠. 또한 초등학교 4학년 때 마리화나를 시작했고 마약을 즐기게 됐죠. 그리고 12살 때 어머니가 새아버지와 결혼하시자 전 친구들과 어울려서 아무 집이나 몰래 들어가 술을 훔치곤 했습니다.
6: 데이빗, 너 어쩌자고 이런 짓을 했니?
2: 뭐가요?
6: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갔잖아.
2: 하하, 그거요? 저인 술 몇 병 빼곤 아무것도 안 들고 나왔거든요.
6: 도둑질은 도둑질이야. 난 널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 데이빗.
4: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데요, 뭐요.
6: 별거 아니라고 하지 마. 네 행동 때문에 우린 퇴거 통지서를 받았다고. 정신 차려.
4: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전 하나님이 제 불편함을 없애주기 위해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섭거나 곤란에 처할 때만 기도를 했죠. 하지만 상황이 좋게 풀릴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12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분노했죠. 설상가상으로 겨우 23살이었던 큰형이 그 일 후에 바로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전 하나님을 비난했고 인생은 통제력을 잃은 채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어머니가 저를 정신병동에 집어넣으신 때였습니다.
6: 너 뭘 어떻게 했니? 병원에선 네가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던데.
4: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저 집에 가고 싶었던 거였다고요. 엄마, 저를 여기서 꼭 빼내주셔야 돼요. 여기에 더 있다간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6: 의사 선생님은 네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셔.
4: 이 사람들에겐 도움받기 싫어요.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약속해요, 엄마.
6: 하지만 병원에선 지금은 널 보내주지 않을 거야. 내가 직접 법원으로 가야겠다.
4: 그 2주간은 어린 시절에서 가장 비참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법원에 가셔서 절 풀려나게 해주셨죠. 그 후 어머니와 함께 알코올 중독자 가족들을 위한 모임에도 참석했고 전 제 자신이 책임감 있게 술을 마실 만큼 충분히 성숙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약이 술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였죠. 전 종종 작은 형인 웨인과 함께 마약에 취하곤 했답니다.
5: 그래, 치료시설은 어땠냐, 데이빗?
7: 늘 그렇지 뭐. 말하고 말하고 또 말하고.
5: 그리고 마약도 없겠지? 진짜. 나 그런데 정말 질색이야.
7: 형은 최근에 아버지 뵀어?
5: 아니, 술만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신 거 알잖아.
7: 맞아. 곤드레만드레 취하셔서 바보 같은 모습으로 스케이트 링크에 오시곤 했었지. 여자애들이 아버지를 피웠는데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 줄 몰라.
5: 그 노인 나는 절대 술보름 못 거쳐.
7: 난 달라질 거야. 그래서 내가 치료시설에 가는 거라고.
4: 전 2년 동안 치료시설을 밥 먹듯 드나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다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말썽을 일으켰을 때 전 다른 주에 있는 청소년 치료시설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사는 환경에서 벗어나 스스로 인생을 절제하고 싶은 바람 때문이었죠.
8: 네 자신에 대해 얘기해보렴, 데이빗.
4: 너무 복잡해요. 제가 정말 엉망진창이라서요.
8: 그게 무슨 뜻이지?
4: 수많은 사람들이 절 마구 때리고 싶어해요.
8: 왜 그러는데?
4: 그걸 누가 알겠어요. 왜 큰형은 댐에서 추락해서 익사한 거죠? 왜 저희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어서 사이좋게 지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왜 제 여자친구는 절 속이고 학교에 있는 대본의 남자애들과 몰래 사귀는 거죠?
8: 그럼 그 모든 일 때문에 네 기분은 어떠지?
4: 전 너무 화가 나요. 게다가 그런 문제들이 생겨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여자친구와 헤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 저에겐 아무도 없는걸요?
8: 아무도 없다고?
4: 예. 엄만 새남편과 지내시느라 바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오로지 마약 아니면 술 마시는 거예요.
8: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할 때 기분은 어떠니?
4: 더 자신감이 생겨요. 수치심도 줄어들고요.
8: 무엇 때문에 수치스러운데?
4: 지금 제 모습과 제가 하는 일이요. 하지만 술을 마시면 사고를 일으키죠.
8: 마약과 술은 어떤 문제든지 더욱 악화시키기 마련이야.
4: 저는 그 청소년 사회복귀시설에서 5개월을 지냈고 그동안 마약을 끊고 지냈기 때문에 술 문제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일단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하자 전보다 더 심해졌고 16살 생일이 지난 지 얼마 뒤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도 상실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이런 실패에 대해 너무도 우울한 마음을 갖고 친구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중전화를 발견해서 어머니께 전화해서 데리러 와주실 것을 부탁했죠.
6: 어서 타령 데이빗. 어디로 가는 길이니?
4: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요, 엄마.
6: 지금 너의 상황이면 엄마도 같은 심정일 거야. 데이빗,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네가 내리는 순간순간의 결정들은 정말 중요해. 엄마가 염려하는 건 잘못된 결정 때문에 절대로 원상복귀 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야.
4: 그릇된 결정을 하면 어떻게 피할 수 있죠, 엄마?
6: 엄마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와주실 것을 구해.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에도 가지.
4: 저도 예전엔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큰형이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중 하나도 막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 게 분명해요. 아니면 그다지 완벽하지 않으시거나요.
6: 우리는 하나님께 의문을 가져선 안 돼, 데이빗.
4: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6: 그분을 의지해야 돼.
4: 알았어요. 엄마랑 함께 다시 교회 가볼게요. 전 어머니와 새아버지와 함께 교회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동안 술을 끊고 1년간 맑은 정신으로 지내며 선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그들 안에 살아계신다고 말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죠. 전 18살에 한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역시 그저 더 나은 선행이었을 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전혀 없었고 진실한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9: 여보세요?
4: 집사람이 떠났어요. 어머니, 바람이 나서 절 떠났다고요.
9: 세상에,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데이비.
4: 그 사람이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죠? 제가 좀 더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9: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니?
4: 물론이죠. 하나님께 그 사람을 다시 되돌려 보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9: 그래, 나도 같이 기도할게.
4: 하나님, 아내가 다시 제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사람들의 뒷얘기들과 수치를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든 다 할게요. 제발 아내를 다시 돌려보내주세요.
10: 하지만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 아내로부터 받은 거절을 감당하지 못했고 하나님께도 똑같은 심정을 느꼈습니다. 전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교회 가기를 중지했답니다. 가식적이던 제 독실함은 산산조각이 났죠. 그러던 어느 날 외인 형이 집에 잠시 들렀습니다.
11: 아, 맥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12: 아, 있어. 냉장고 안에.
11: 너 다시 술 마셔? 끊은 줄 알았는데.
12: 생각을 다시 하기로 했어.
11: 교회는 이제 질린 거야?
12: 교회는 실패자들을 위한 곳이야. 예전 생활 방식을 다 접었는데 집사람이 다른 놈이랑 바람이 나서 떠나고 나니까 내게 남은 거라곤 온통 마음의 고통뿐이었어.
11: 너 그동안 가짜로 믿은 척했던 거구나, 데이비.
12: 그런 거 아니었어. 나도 정말 노력했다고.
11: 야야, 이제 그만해, 임마. 너 머리 좀 식힐 필요가 있어. 자, 한 대씩 피우자.
10: 전 19살에 셀레나를 만나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술과 마약이라는 옛 사랑이 우리 사이를 방해하곤 했죠.
6: 어떻게 된 거예요, 데이빗? 오늘 정말 늦었어요.
7: 경찰에게 음주운전 딱지를 받아서 잘 얻어 타고 왔어.
6: 어, 안 돼요. 우리한테 벌금 낼 돈이 어딨다고 그래요. 곧 아기가 태어날 건데.
7: 알아. 하지만 어쨌든 엄청난 벌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올 거야.
10: 오, 하나님. 제발 이 수렁에서 나오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제부터 더 잘할게요. 다신 그런 일이 없도록 할게요. 이렇게 맹세합니다.
4: 그러나 아들 리버가 태어난 후에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인생에서 제 야망은 가능한 한 적은 노력으로 많은 돈을 벌어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전 돈을 벌기 위해 21살부터 마약을 판매하기 시작했죠. 그 무렵 전 아버지 댁에 바로 뒷집을 얻어 이사했습니다.
13: 요즘 다들 잘 지내냐?
7: 잘 지내요. 아버지도 잘 지내시죠?
13: 그럼. 나 술을 끊고 지낸 지 이제 1년째가 된단다.
7: 아버지 정말 멋져요. 저도 결심은 하는데 성공을 못했어요.
13: 처음엔 힘들지만 말이야. 곧 익숙해지게 돼. 우선은 그 술 마시는 옛날 친구들을 멀리해야지.
7: 아버지는 왜 술을 끊으셨어요?
13: 술은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파괴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너도 만약 술을 끊지 않으면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다, 데이빗.
4: 나중에 아버지가 암에 걸리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마약에 너무 취해 있어서 아무 감정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셨음에도 말이죠. 제 감정은 오직 제 자신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14: 데이빗 레몬드 씨인가요?
7: 예, 제가 데이빗인데요.
14: 여긴 병원인데요. 아버님께서 누군가 곁에 있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녀분들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하셔서 누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누님이 아버님을 무서워하시네요. 형님께도 연락이 안 되는데 지금 와주실 수 있으세요?
10: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혼수 상태이셨습니다. 외인 형은 그날 늦게 어머니와 제가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본 후에야 왔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전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7: 셀레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난 아버지께 사랑한다는 말을 해드릴 기회도 얻지 못했는데.
6: 아버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증거잖아요, 여보.
7: 형과 나는 파티에 너무 정신이 팔려서 아버지를 돌봐드리지도 못했어.
6: 그래도 당신이 와서 다행이었어요.
7: 내가 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왜 난 그러지 못했을까? 그분은 내 아버지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10: 아버진 제게 얼마의 돈과 한 조각 땅을 남겨주셨습니다. 전 그것을 주식 투자와 마약 구입에 사용했고 또 집까지 짓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돈을 다 써버렸죠. 그러던 중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몇 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셀레나와 아들 리버가 면회를 왔지요. 셀레나, 요즘 당신과 리버 사진들을 정말 많이 들여다보고 있어. 아이가 세발 자전거를 타고 마당에 있는 사진을 봤는데 정말 외로워 보이더라. 내가 아이에게 관심을 많이 가졌어야 했어.
6: 당신이 너무 집을 자주 비워서 그래요, 데이빗.
10: 집에 돌아가면 달라질 거야. 가능한 한 술도 안 마시고 당신과 리버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게. 전 진심으로 수감 기간 동안 죄를 뉘우쳤지만 자유의 몸이 되자마자 이기심이 저의 선한 의도를 단숨에 압도해버렸습니다. 얼마 안 있어 또 한 번 음주운전으로 걸려 또다시 감방으로 가야 했죠. 감방 안에서 전 거의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전 두려움에 가득 찬 황폐한 마음을 가진 무력한 24살의 남자였죠. 하나님, 왜 절 이렇게 만드셨나요? 제 자신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밤,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외인 형과 저 그리고 친구 한 명은 함께 트럭을 타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외인 형과 저는 또다시 으르렁거리며 싸우기 시작했죠. 형이 크랙이라는 마약을 구매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5: 우리 널 집에 데려다 줄 시간이 없어, 데이비. 널 집에 바래다 주면 우리 조직이 그냥 가버릴 거라고.
2: 나도 형이랑 같이 안 갈 거야. 그따위 크랙이 나서는 모질 같은 형이랑은.
15: 말 조심해, 임마!
2: 그래, 어디 한번 쳐보시지.
15: 네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자식 이거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어.
10: 형과의 언쟁은 점점 더 심해졌고 제가 느끼는 위협감도 더욱 심해졌죠. 트럭이 우리 집 앞 차도를 들었을 때 외인 형이 먼저 차에서 뛰어내리더니 제 멱살을 쥐고 강제로 끌어내렸습니다. 형과 차 문 사이에 몰아세워지자 전 칼을 뽑아들고 형을 반복해서 찔렀습니다. 제 행동을 멈출 수가 없었죠.
2: 그만해, 데이비! 어서 형을 트럭에 태우게 도와줘! 응급실로 가야 돼!
16: 여보세요?
10: 어머니, 저예요.
16: 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니?
10: 외인 형과 제가 싸웠는데 제가 형을 칼로 찔렀어요. 형이 심하게 다친 것 같아요. 지금 병원에 있어요. 심장이 두방망이질을 치고 있었고 전 뜰을 정처 없이 서성였습니다. 전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들었고 여전히 형의 혈액이 묻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가인처럼 너무 멀리까지 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선을 넘은 것이었죠. 숨이 막힐 것 같은 죄책감과 수치, 그리고 공포를 억누르고자 전 스스로를 일부러 냉담하게 만들었습니다.
0: 다음 주 데이빗 간증의 결론에서 우리는 그의 죄책감과 수치가 어떻게 깨끗이 씻겨나갔는지에 대해 듣게 될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지금 혹시 견딜 수 없는 죄의 짐을 지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죄사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새로운 생명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출연 현경수, 이명숙, 유재상, 정운석, 이상원, 이현주, 한신정, 이미향,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데이빗 이야기 일부로 들려드렸습니다.

0: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바다 해파리에서도 창조주의 놀라운 솜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기발한 탈출입니다. 해수면 2000피트 아래는 언제나 칠흑같이 깜깜합니다. 그러나 이 암흑 속에서도 아주 다양한 생명이 번창을 합니다. 그러나 이 깊은 속에서도 생존 전략은 아주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깊은 바다 속에서도 천적들은 먹이를 찾고 먹이들은 천적으로부터 도망치려 노력을 합니다. 이 영원한 어둠과 부력 있는 물은 이들의 삶의 리듬 속에서 유별나게 창조적인 생존 전략을 허락합니다. 일부는 어둠 속에 숨고 다른 녀석들은 먹이를 유혹하기 위해서 빛을 이용합니다. 일부는 형광 구름을 만들어 천적으로 하여금 자기들이 없는 곳에 자기들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마도 가장 기발한 것은 해파리일 것입니다. 잠재적인 천적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 해파리는 종 모양의 자신의 몸체의 빛을 끄고 다음에 긴 다리의 빛도 끈 다음 잽싸게 미끄러져 도망칩니다. 만약 천적이 계속해서 따라오면 해파리는 다음 단계의 플랜으로 갑니다. 몸체의 파란 불을 끄고 다리의 흰 불을 켭니다. 천적이 가까이 오면 몸체의 불을 끄고 여전히 밝은 빛을 발하는 긴 다리를 떼어버리고 달아납니다. 떨어진 긴 다리에서는 계속해서 물속에서 꿈틀거리며 천적을 따돌립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해파리는 가장 원시적인 다세포 동물입니다. 그러나 해파리의 현명한 생존 전략에서도 보듯이 이들은 전혀 단순하거나 원시적인 생명체가 아닙니다. 이들은 창조주의 솜씨를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마을의 농부들이 하나님께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1년만 날씨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자기들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께 지금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햇빛을 주세요. 지금은 바람을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을이 되어 들판에 곡식이 잘 되어서 추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농부들은 신이 나서 추수를 하고 탈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막상 탈곡기에 넣어서 탈곡을 해보니 알곡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농부들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알곡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기를,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었다. 비를 원할 때는 비를, 햇빛을 원할 때는 햇빛을. 그런데 너희가 언제 나에게 알곡을 달라고 하였느냐? 너희들은 알곡 달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농부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께 주문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구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시편 37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BBN은 개인적인 후원을 통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일체 광고나 또는 방송을 통한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에 한 차례 행하는 청취자 후원 행사를 통해서 이 거대한 방송국을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혹 저희 BBN 한국 방송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방송 선교에 물질적으로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면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BBN 선교 후원란이 있습니다. 그곳을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저희들에게 방송 선교 헌금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일체 광고나 또는 매매 행위 없이 오직 청취자 한 분 한 분의 정성들인 선교 후원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한 세관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그 삭개오를 죄인이라 하여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던 그 삭개오를 부르셔서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친교를 나누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죄인들도 받아주시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으로 고통당하고 있으며 또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비록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배척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처럼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접하셔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질 것이며 예수님 믿어서 자유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BBN 한국어 방송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을 전합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4: 조용히 해.
5: 시작부터 하나님과 사람은 친구였지만 친밀함은 시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온 우주의 왕께서는 억지로 왕에게 복종하는 백성들로 왕국을 가득 채우고 싶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셔서 아담과 그의 장래 가족들을 위한 최고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형이 아닌 사람을 원하셨기 때문에 아담에게 한 가지 규칙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은 어려운 명령이 아니었어요. 아담은 동산에 있는 어떤 과일도 하나만 빼고 다 먹을 수 있었어요. 아담은 이 간단한 규칙을 지켜서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의 창조자를 믿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만약 아담이 이 규칙을 어기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나요? 만약 그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먹게 되면 묵주를 사용하고 금식하고 자선금을 내고 교회나 유대교 회당이나 회교 사원에 다니는 종교적인 행사를 시작하게 되어 자기의 나쁜 행동을 충분히 메울 수 있을 만큼 착한 일을 하려고 애쓰기 시작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에요. 왕은 그 책에서 이것을 죄와 죽음의 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왕의 법은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은 분리되는 거예요. 만일 아담이 하나님의 규칙 하나를 불순종하면 그는 마치 생명의 근원에서 분리되자마자 마르기 시작하여 죽게 되는 부러진 나뭇가지처럼 되는 거예요. 만일 아담이 온 우주의 왕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된다면 그것은 반역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죄예요. 죄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끝나게 만들 거예요. 죄는 사람의 몸을 늙게 하고 죽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죄는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시켜요. 죄는 치명적이에요. 하나님이 첫사람에게 해야 할 일과 순종해야 할 규칙을 주신 후에 첫 번째 여자를 만드실 때가 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이 잠든 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서 꺼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므로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은 누가 제일 처음 수술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처음으로 결혼을 계획했는지 알고 있나요? 네,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후에 아담은 자기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모든 사람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서로 다른 역할을 맡기셨지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지으셨어요. 아담처럼 하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와도 그의 창조자이자 주인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고 그분과 영원히 행복한 관계를 누리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6일 동안 우리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심으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일과 휴식의 주기인 7일로 된 일주일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마치 지혜롭고 사랑많은 아버지처럼 돌봐주셨어요. 저녁이 되면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평안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부부가 그들의 완전한 창조주와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고 있는 완전한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전했어요.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3: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2: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3: 네!

0: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구도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쉽게 접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보시면 천국으로 가는 길 혹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은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이웃이나 동료가 있다면 BBN 한국 방송을 소개해 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제 웹사이트 상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만약 여러분께서도 BBN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면 이웃들에게 저희 BBN을 소개하시고 특별히 저희 웹사이트에 보시면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복음을 직접 접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된 소리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말에는 책임이 큽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때로는 그렇죠. 어떤 기관이든지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하지만 17세의 학생이 자살한 지 1년 후에 그 학생이 다녔던 명문학교는 자살한 그 학생을 보완돼 있어서 슬프게도 부족함이 많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학생은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지만은 학교의 지도자들은 그 문제를 알면서도 그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학교는 지금 학교 폭력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돌보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을 현재는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폭력으로 야기되는 참상은 말의 힘을 보여주는 극명한 예입니다. 잠언은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그 혀 때문에 말의 영향력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도 있고 또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잔인한 말은 문자 그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죠. 우리 하는 말로 어떻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말이 지혜나 미련함 중에서 하나가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는 힘을 지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말의 영향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을 돌보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또 따뜻한 말은 치유 기능이 있어서 우리 이웃에게 생명나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심코 한 말이 상처를 주는 것을 여러분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의 영향력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생명을 전하는 말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우리는 경쟁과 쟁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건 이겨야 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챙겨야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가 손해보는 일을 당하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따지고 계산해서 철저히 응징을 해야지 마음도 풀리고 만족감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 중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미국 목사님이 한 자매님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말씀하셨는데 만일 자매님이 진짜 누구에게서 오른뺨을 맞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자매님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당연히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도 때리라고 돌려대겠습니다. 그리고 곧장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수술을 하겠다고. 솔직히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손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빼앗김을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를 꺾고라도 나의 것을 챙겨야지 만족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입니다. 근데 과연 이와 같은 삶의 모양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건강한 크리스천의 모습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 반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쟁취하기보다는 나의 것을 주라고 가르칩니다. 움켜잡기보다는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득권을 클레임하기보다는 양보하고 내려놓음으로써 상대를 축복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바른 크리스찬의 삶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투기도 하고 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세상보다도 더 악한 일을 자행할 때가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까요? 예수는 믿었지만 아직 깨어지지 아니한 옛자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탐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는데 탐심과 이기심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 마음의 눈을 막아서 진짜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 마음의 이기심과 탐심을 넘어서야 합니다. 어떻게 할 때에 내 마음을 가로막기 있는 이기심과 탐심의 장벽을 깨뜨리고 차라리 당할지언정 상대를 축복하고 세상을 밝게 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 법정 소송에 대한 케이스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소송하게 된 이유와 그 성격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자, 이 말씀이 하면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다투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다툼이 일어난 케이스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회 속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하다가 업자 간에 생긴 분쟁이라 할지 정부나 공공기관에 관련된 이슈가 아니라 성도 간의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다툼이 벌어졌을 때 케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할 수 있다면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았느냐고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끼리 모여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것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법정에 고소를 하고 고발하는 일을 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 오해를 해서는 안 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법정에 서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성도도 얼마든지 법정에 설 수가 있고 리갈 이슈에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은 세상법은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만 따르면 된다 그런 뜻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도 당연히 따라야겠지만 세상의 법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통법 안 지키면 되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택스법을 지키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병역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정말 어려움을 겪는 형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크리스천은 법관이나 변호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것은 소위 말하는 오불성설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가운데도 훌륭한 판사가 많이 계시고 좋은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그런 차원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는 가운데에 그 존 캘빈이 해석했던 해석이 그래도 가장 오늘 본문을 잘 대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세상 국가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 순종해야 되지만 세상의 법도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법정에 송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최선책은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는 이 말이 참 일리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시존을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입장이 이런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 간의 문제요, 또 이해관계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충분히 교회 안에서 풀 수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교회 밥 법정 가지고 간 것은 결단코 최선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세상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익소송보다 더 위대한 비움의 법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너무 쉽사리 수를 하고 법정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케이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법을 덜 먹이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정당하지도 않고 추천할 만하지도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가끔 보게 되면 교회를 상대로 노동법 변호사를 통해 돈을 뜯어가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전 그때마다 솔직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과연 그 돈이 축복이 될까? 교회를 상대로 뜯어간 그 돈이 축복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얼마든지 세상 시민이기 때문에 고발할 수도 있고 고소할 수 있겠지만 that's not the best choice, 그것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추천하기를 원하는 크리스천 삶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법정에 가지고 가서 고발을 했지만 실상은 둘 다 허물만 보일 뿐이다. 그러므로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둘을 합쳐서는 한마디로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오늘 설교 제목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크리스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쟁취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당할지라도 상대를 축복하고 세우는 삶이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천 삶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상대방을 세워주기 위해서 나를 양보할 수 있고 나를 비울 수 있다면 이제 성경이 제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쟁취하고 빼앗으려고 하는데 왜 예수 믿은 여러분과 저는 당하며 살아야 할까요? 왜 포기하고 양보하며 살아야 할까요? 얼핏 보게 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우리에게 부당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실상은 우리가 당하며 살 수 있을 때에, 포기하며 살 수 있을 때에 참된 차원의 축복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권리도 있고 자격도 있지만 당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 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비우며 양보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 몇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포기하며 양보해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더 고귀한 신분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에게 속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이 가진 신분답게 살려고 한다면 기꺼이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follower,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장서 갔던 주님이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면 예수님은 일평생 동안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살아가셨어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kenotic theology, 비움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계신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He emptied himself, 여기서 나온 kenosis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 kenotic theology의 기원입니다. 예수는 실제로 하늘 보좌 영광을 비우셨어요.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장면을 생각해 보면 무고하게 그를 잡아다가 때리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목을 박을 때에 그는 정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며 조용하게 당하셨어요. 그가 마지막 처형당하실 때에 짓밟힌 장미꽃처럼 밟혔지만 그는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자신을 비우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권리가 있고 특권이 있으신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비워내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야지 세상의 모든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생명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크리스천이 된 근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예수님의 비우심 때문에, 예수님의 자기 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생명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시작한 크리스천 삶이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갔어야 되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비울 줄 아는 용기,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선택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 심령 속에 자리잡고 있는 이기심이나 탐심이라고 하는 속성이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비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린훙이라고 하는 중국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쓴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마리 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검은 개 한 마리와 흰 개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들이 서로 사이가 나빴어요. 서로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어느 화창한 날인데 두 마리 개가 담벼락에 누워서 햇볕을 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둘 다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에 입을 열었습니다. 난 인생에서, 이 개를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견생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견생. 난 인생에서 혹은 난 견생에서 진실하고 믿을 만한 친구와 우정을 나누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 우리도 그간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좋은 친구가 된다면 훨씬 더 행복해질 거야. 이 말을 들은 다른 개가 동의하며 대답을 합니다. 맞아, 정말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그동안 왜 그렇게 싸웠는지 모르겠어. 그 두 개는 기쁨에 겨워 스스로 깨안으면서 외칩니다. 우정 만세, 싸움 질투 원망아 다 사라져라. 이렇게 외치는 순간 주인이 맛있는 뺏다귀 하나를 개들에게 던져주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두 개는 동시에 뺏다귀를 덮치고 피가 터지는 혈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현실이 견공들 사회에서만, 이 dog society에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점잖고 교양 있게 보이는 분도 뼈다귀 하나만 던져지면 체면 신분 망각하고 싸우는 것을 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한국의 정치권을 봐도 그렇고 이민사회의 케이스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 뼈다귀 하나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싸우는 케이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 케이스를 우리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고발하고 불의하게 세상 앞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최소한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보다는 높은 차원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의 신분은 세상에 속한 자들보다 더 고결해야 되고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을 보시면 바울은 성도의 신분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이 말의 뜻은 좀 풀어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크리스천의 판단 기준이 세상보다 높다, 크리스천이 추구해야 될 윤리 기준이 세상보다 높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퀄리티가, 우리 삶의 스탠다드가 세상보다도 높기 때문에 세상을 평가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아쉽게도 지극히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지극히 작은 일이 바로 이익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재산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다투는 케이스를 trivial case, 아주 매우 작은 케이스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더 가져가 봐야 별것 없다, 좀 이겨봐야 무슨 유익이 되겠냐, 그런 뜻입니다. 심지어 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사까지도 판단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사느냐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종말론적인 문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 붙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될 놀라운 고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래서 그때 타락한 천사들을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 존귀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의 사소한 이익관계 때문에 다투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런 뜻이에요. 어려움과 제가 정말 예수께 속한 자이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확정한다면 세상보다는 더 거룩하고 더 성결되고 더 폭이 넓은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얻게 될 이익보다도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양보하고 비울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여러분 때문에 세상은 더 밝아지게 되고 우리 삶 속에 맺게 될 열매는 더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당하며 포기하며 살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소중한 가치 때문이에요. 우리가 비우고 양보함으로써 얻게 될 더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손에 잡은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고발함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6절과 7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즉 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리리게이션,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케이스를 말하는데요. 이와 같이 형제가 서로 형제를 고발했을 경우에 실제로 날 결과가 무엇일까요? 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허물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이 헤테마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패배란 뜻이에요. defeat 혹은 failure, 실패. 어떤 영어 성경은 loss, 상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너희들이 서로 법적으로 고발하고 싸우게 되면 둘 다 패배자야, 둘 다 졌어,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소중한 것을 잃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충고한 것입니다. 차라리 속아라, 차라리 당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당장의 이익을 잃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더 값진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거는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인간성이에요. 인간성 팔아가면서 물질 가지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불의한 성공보다 더 값진 것이 깨끗한 패배예요. 차라리 지는 것이 더 정당하고 좋은 것이지 불의하게 성공해서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세상적인 명성을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사는 삶이 훨씬 더 값진 것입니다. 예컨대 여러분과 제가 재물 추구하고 명성 추구하다가 사람 잃게 된다면, 내가 물질 따라다니다가 사랑하는 가족을 상실하게 된다면 과연 그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물질 따라다니고 내 눈앞에 이익 때문에 관계성도 깨뜨리고 인간성도 부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와 같은 귀찮은 삶의 방향을 Downward Mobility, 아래를 향한 운동이다, 밑을 향해 내려가는 삶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아신 대로 헨리 나우에는 예일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하버드 대학 교수로 청빙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토론토의 라르시 공동체,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가서 이 발달장애우들을 섬기는 사명을 하다가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표현했던 예수님의 이그젬플이 Downward Mobility, 밑을 향해 내려가는 삶. 저는 항상 헨리 나우를 볼 때마다 도전을 받습니다만은 한국 땅에도 이와 유사한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전영창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이분은 1917년도에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태어나셔서 중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그런 분입니다. 그랬는데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고베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밑에서 민족 정신을 배우고 섬김의 도를 그가 배우게 됩니다. 나중에 1947년도입니다.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중에 웨스턴 신학교로 옮깁니다만은 거기에서 목회학 석사 공부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사실 그 당시 미국 유학 간다는 것도 쉽지 아니했고 미국 유학 가서 공부까지 했다면은 이 굉장한 엘리트 그룹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특이하게도 신학교 졸업 2주를 남겨놓고 한국 땅에 전쟁이 터졌어요. 6.25가 터졌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마땅히 학교를 다 마치고 갈 테인데 이분은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조국으로 당장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학장이 말렸습니다. 2주만 있으면 졸업하는데 2주만 더 있다 가라 그랬지만 나만 여기 있으면서 주님을 배반하고 동포를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학업을 마치지 아니한 채 조국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섬겼고 전쟁이 끝난 후에 그는 경남 거창에 있는 작은 시골 고등학교로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섬기는 일을 하셨어요. 제가 자료를 봤더니 그 당시 그 고등학교에 학생이 8명밖에 없었어요. 자, 미국의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이 사실 웬만한 지역 가도 떵떵거리며 일할 수 있는 엘리트가 시골에 있는 8명밖에 없는 고등학교 가서 티칭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 학교가 나중에 그 유명한 거창고등학교가 됐어요. 설립자는 다른 분이 아셨지만 실제로 그 학교를 오늘날로 키운 분이 바로 전영창 교장님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바대로 그 학교 가게 되면 그 학교 강당 뒤쪽에 직업 10계명이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즉 졸업생들이 직업을 택할 때 고려해야 될 10가지 사항. 너무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근데 제가 몰랐습니다. 그게 사실은 전영창 교장님이 설교하신 설교 제목을 따서 만든 10가지 계명이라고 해요. 첫째가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해라. 셋째,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해라. 그리고 쭉 내려갑니다. 아홉 번째 가보게 되면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저는 솔직히 그 글귀를 읽을 때마다 오늘 이 시대가 정말 높아지기를 원하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도 upward mobility, 위를 향해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내려가는 정신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기독교인이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은 높은 것을 좋아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는 낮은 곳을 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야 될 이유, 알면서도 당함에 살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더 소중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내 손에 잡은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이 채우실 더 위대한 채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나의 것을 비우게 되면 잃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의 것을 비울 때 하나님이 진짜를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를 보십시오. 불의한 자의 삶이 많은 것을 얻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실상은 중요한 것을 잃는다는 사실을 8절과 9절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불의하게 소송을 벌여가지고 속임수를 동원해가지고 설사 너가 물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하자 그러나 너가 얻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미래적인 측면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Kingdom of God. 우리 모두가 세상을 떠났을 때 가게 될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그러나 성경은 미래적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측면도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우리가 누리는 축복, 이것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예, 근데 우리 마음속에 죄사함의 기쁨이 주어지는 것, 평강이 주어지는 것,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의 권세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던져주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하게 살았던 사람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이것은 미래적인 측면과 현재적인 측면 모두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삶을 평생 계속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당연히 못 가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재적인 차원에서도 이와 같이 내 마음속에 탐욕과 거짓과 불의가 가득 차 있는데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있겠어요? 결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본래 우리의 모습은 사실 이런 모습이었어요. 탐욕과 이기심과 거짓으로 꽉 차 있던, 할 수만 있다면 속에서라도 빼앗아서 쟁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과 10년 가운데 내재했던 속마음이에요. 그런데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은 우리의 절망적 우리 마음의 상태에 비교해 볼 때에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뭘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과거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불의를 행하고 착취하고 오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과거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불의한 가운데 살고 탐욕 가운데 살아왔지만 무엇을 통하여 씻음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다는 뜻입니까? 두 가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through the name of Jesus Christ.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심과 죄성을 씻어내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임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치 아니하는가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꽉 차게 된다면 얼마나 내 마음이 충만하고 기쁘겠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이것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씻음 받고 이렇게 되지만 그 다음 단계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됨을 경험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세요. 그 모양을 보게 되면 천국 백성처럼 보이는데 실제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전혀 천국 백성답지 못하게 수많은 고통과 탐욕과 깨어짐 속에 살아가는 분들을 우리 흔히 만날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나를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세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탐심과 나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실로 자유인이 되게 되고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이와 같이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주어진 삶의 여건에 상관없이 우리는 노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일본의 만화 작가 중에 고즈미 시노자오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소위 말해서 세상 고통이란 고통은 거의 다 겪었던 분이에요. 어릴 때 부모님이 신흥종교에 빠져서 매일 싸우셨대요. 그게 종교라면 치가 떨리는 그런 가정에 자랐습니다. 두 번째로 조금 이런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파경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세 번째로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약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케이스가 됐어요.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둘째 아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벌써 자살로 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고통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출간된 유명한 만화책이지만 메시아라고 하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 27개국에 번역이 되고 미국에서도 어린이 베스트셀러로 꼽히고 일본에서도 종교 부분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채 어떻게 이와 같은 역사가 가능했을까요? 1차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마음속에 있던 모든 찌꺼기와 고통스러운 과거를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진짜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0: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낱낱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분께서 만약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을 듣고 또 그 가운데 은혜를 받고 계시다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좋은 방송을 알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받은 바 은혜를 공유하고자 나눌 때에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저희 BBN에는 방송을 알리고 새로운 청취자를 초청하는 ITL 카드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방송을 알리는 일에 함께하고자 원하시면 이 ITL 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어디 사시든지 저희들이 즉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천국 소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안지영 강사의 목요일 저녁 집회 제3부를 전해드립니다.
1: 여호와킴, 지금 다니엘이 붙잡혀갈 때 있었던 그 같이 붙잡혀간 누구예요? 그 여호와킴에 대한 얘기예요.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으며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살 집을 넓게 지어야지, 누각도 크게 지어야지 하면서 집에 창문도 만들어 달고 백향목 판자로 그 집을 단장하고 붉은색을 칠한다. 그 다음에 16절. 그는 가난한 사람과, 이거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잘 헤아려서 처리해주면서 잘 살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그런데 너희 눈과 마음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것과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만 쏠려 있다. 여호와김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여기 나왔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기 탐욕에 그 뱃속에다가 넣는 것만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선지서들, 거룩한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그는 여기 이 바빌론 땅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메대와 파사가 다시 세워졌을 때, 새롭게 세워졌을 때 그는 여기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 누구 하는 사람한테 공의를 행하십시오 했던 이 다니엘이 여기서는 그거 안 할까요? 아니죠. 공의를 행하는 그러한 정치를 베푼 것입니다. 이것을 안 다리오스는 이 다니엘이야말로 마음이 통하는 친구였어요. 여기 뒤에 보면 이 다니엘이 그냥 그 어디야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너무 노심초사해가지고 그걸 안 하려고 그런데 할 수 없이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 하나님이 너가 믿는 그 신이 너를 구원하기를 바란다. 그러고선 그날 밤 금식을 하고 잠을 자지 않고 뜬 눈으로 그 밤을 보내는 다리우스 그 왕. 한 사람 그냥 죽으면 되는데 어떻게 왕이 이렇게 할까요? 이것은 깊은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왜 한국이 저 모양 저 꼴이 되어버렸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모든 부정에 걸려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그렇게, 예? 저기 막, 크리스천들이 많은데, 왜 나라는 점점 더 고꾸라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월호. 왜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석합니까? 아이들이 죽어서 지금 고통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교회가 보듬어주지 못하고 그만 좀 해. 너무하잖아. 경제를 살려야지. 물질주의에 빠져버린 한국 사회야. 교회가 그것을 깨워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편이 돼가지고 가버리고 있어요. 그 세월호 사건에 죽은 아이들 반이 괴를, 아니, 3분의 1이 괴를 나간 아이들이었어요. 70 유가족이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지금. 자기들이 있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 카톨릭으로 다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전도? 있는 사람들이나? 잃지 말아요. 왜 800, 1000만을 자랑하던 교회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전도 안 해서?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감각이 없죠. 그런가 보다. 회개하세요. 저들의 가슴을 내 가슴으로 다가올 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그것이 안 되는데 어디 선교적 어디 가느냐? 어디 간다는 거예요? 선교지? 여러분들, 이 선교지라는 개념은 어떤 일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삶, 이거는 일이에요. 일. 그런데 선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적 교회, 선교적 라이프, 이것은 우리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러고서 출애굽기 19장에 뭐라고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다. 왜? 너희들의 빛이 세상을 향해 비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를 저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너희들 나가서 전도해. 에? 나가. 그러셨어요? 아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 안에 율법을 주고 율법에 따른 삶을 연습해라. 그러면 그 빛이 저 세상으로 나갈 거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13장,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사이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1장이죠? 뭐 21장, 20절인가? 예? 나도 너를 보내. 거기서만 얘기한 게 17장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내가 이들을 여기에 두고 가는데 이들을,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이들을 여기서 이 어려움 속에서 끄집어내서 딴 데로 옮기는 게 아니라 저들을 그냥 놔두시고 그 다음에 제가 구하는 것은 저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들이 하나가 될 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저들이 내 제자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용서와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13장, 17장 이 사이에서 너희들이 서로 용서하라. 서로 하나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이럴 때 너희는 세상으로 보내짐을 받는 자들이 될 것이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그 지체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들을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웃어요. 도구독교라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랬을 때 이 다리우스 왕은 뒤에 보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늘의 하나님이다라고 공표를 합니다. 그게 이방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느냐, 어떤 하나님으로 보느냐, 그리고 그 안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과 삶이에요. 말씀과 삶. 여러분들 선교 일을 하는데, 선교 일을 하는데 그 일에, 그 일이 선교적인 자세가 없으면 그건 선교 그냥 일이에요. 이게 저 기억, 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을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산상순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 산상순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되는데 왜 이렇게 말, 힘든 게 많아? 뭐 때리면 맞아라. 어? 뭐 그냥 어? 여자를 보면은 있지 눈을 감아라 뭐 이런. 근데 눈을 감아도 막 보여. 왜 이런 얘기가 많아? 하나님 나라라면 그 새 하나님 나라의 새 법이라면 어떤 게 있어야 돼요? 그냥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 막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끌려가면 너는 이제 그 핍박받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뭐냐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다고요? 살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디다 잘 써먹냐면 전도할 때 써먹어.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죄인이라고 그랬어. 어? 살인한 거라고 그랬어. 똑같이 요거 우리 갈라디아에서 몽학선생이라고 했잖아. 율법이. 뭘 갖고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하나님,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새 법도 뭐요?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쓰여지는 몽학선생이냐, 이거. 율법과 똑같은 펑션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거에 머리가 너무 아팠어.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덮어버렸어. 주님, 제가 서신서는 너무너무 힘든 거야. 왜? 안 되는 것만 하래. 사랑해라. 안 돼. 용서해라.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어쩌면 어떻게 안 되는 것만 촉촉 여기다 이렇게 다 적어놓으셨습니까? 저는 이걸 보니까 꼭 뭐 같으냐. 무슨 공자할 맹자할 무슨 율법, 그 뭐 윤리서 같은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덮어버렸어요. 제가 선교지에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서 말씀을. 그러면서 나는 안 봐. 이 웃는 사람들은 다 비슷한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세법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그렇죠? 이 어두운 세상, 더러운 세상에 임했어요. 이 미워하고 모으는 이런 더러운 쓰레기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새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그 백성으로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거기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세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불합리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너무나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고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 산상순의 팔복이 맨 앞에 나오냐? 그것부터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 헤드라인이 빡 맞추고서 그다음에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7장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7장. 예. 7장에 보면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21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향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저예요. 선교지에서 기도원에 퍽퍽 낫는 거야. 귀신이 쫓아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또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런 많은 선교일을 할 수 있어요. 목회일을 하고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신다 하셨어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안 되지만 그래도 개벌로가 하는 삶. 이것을 주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십니다. 동영상 하나 주시겠어요?
2: 자, 할미야. 할아버지 어디 있어?
3: 아버지.
2: 여기, 여기 큰 그림에서, 큰 그림에서. 할아버지 어디 있어, 할아버지?
3: 아버지.
2: 할머니 어디 있어, 할머니?
3: 언니.
2: 아빠 어디 있어, 아빠?
3: 아빠.
2: 엄마 어디 있어, 엄마?
3: 엄마.
2: 고모 어디 있어, 고모?
3: 고.
2: 둘째 고모. 또 다른 고모. 고모 말고 옆에 고모. 그렇지.
3: 고모. 고.
1: 왜 저걸 보여준 거야?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제 손주입니다. 얘가 정확하게 바라만 하는 거는 아빠하고 엄마밖에 없어요. 저는 할부지. 할머니는 할미. 고모는 코. 코. 그런데 저는요, 그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할아버지라고 얘기하네? 정확하게 발음 맞다고 저는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막 썼어요. 얘들아 고맙다. 멀리 떨어져 있는 할비, 할미 저기 뭐야 화상 채팅으로만 봤는데 다 이렇게 가르쳐놔서. 왜 그럴까요? 그 어린 손주 지금 18개월 됐어요. 이 아이가 할부지라고 하는 말을 저는 완벽한 할아버지로 듣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제가 야, 그거 틀렸다. 할아버지라고 고쳐라. 왜 아직 그거밖에 못 해? 빨리 해. 할미가 뭐야? 할미가 왜 고자는 모자가 안 들어가? 이러면서 막 다고치면 우리 아들이 저거 가르칠 맛이 날까요? 아니죠. 저는 저 꼬마가 저렇게 얘기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완벽한 것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집니다. 산상순에서 이런 얘기한 거, 사랑하라, 서신서에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들, 말씀과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데 우리는 작심삼일이에요. 넘어져. 오늘 아침에 탁 그러다가 또 넘어져. 계속 넘어져. 제가 제 아내한테 온유해야지 온유해야지 그러다가 발길로 참면서 온유해야지 그런 적이 있어요. 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막 일찍 자가지고. 막 돌을 던지는데 못 깨. 그래서 큰 돌을 막 던지다가 너무 깨니까 막 못 걷던져. 우리 어머니가 너는 왜 이제서 이 소리. 우리 어머니가 깨는 것에 내가 싫어서 내 아내를 깨는데 우리 벌써 자는 거야. 분명히 그럴 줄 알고 제가 온유해야지 하고 성경 공부하고 나서 갔는데 온유가 안 돼버렸어요. 그럴 때 오는 우리의 좌절감. 우리는 전혀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죠? 이 선교적인 라이프는요, 어떤 데서부터 시작하냐면 그 안 되는 것을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잘하고 있어. 너는 완벽한 지금 의를 행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요거로 마칠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내 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그래서 별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거꾸로 그랬나? 예, 알아서 들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나와. 그래서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정말 그러네요. 이랬어. 그러니까나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 그래야지. 너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16장 딱 넘어가면 사라가 하갈 치유하라 그래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러지 않고 알았어 하고 다시 탁 치해요. 하나님은 16장에 일어난 그 일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해주셔요. 이것을 로마서에 가면 바울이 4장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얘기를 해요. 완벽한 믿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방향을, 이 걸음을 걷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하고 있어. 너는 내 아들이야. 계속 그렇게 가자.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주님은 징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실망감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삶에서 살아내십시오. 이럴 때 우리는 이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아침에 김혜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할 얘기 10%밖에 못했어요. 제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어디서 할 얘기가 있겠죠? 비록 여러분들의 삶이 현재 많이 주눅드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주눅드는 그 삶 속에서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았을 때 아는 것만큼 움직이십시오. 아는 것만큼 움직이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같이 동성으로 먼저 오늘 여기 이 시간에 배운 것들 알게 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 함께 통성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걸리는 진로의 문제, 또 직장 안에서의 문제, 학교 안에서의 문제, 가정 안에서의 문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사실 주눅들어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들 속에서 주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삶의 현장 속에 드러나 나타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의 지금 이 터널을 껌껌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아버지 보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 여기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같이 깊게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다가오셨다면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안 것만큼 삶에 순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 우리를 밀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못해서 절뚝거리기도 하고 정말 천천히 가기도 하지만 저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전히 완벽한 것으로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는 내 아내와 남편과 말다툼을 하며 깊이 속이 상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 후회하는 저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내 옆에 와서 괜찮다 내 딸아, 괜찮다 내 아들아, 너는 계속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 경험되어지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저 세상을 우리 안에만 갇혀져 있지 아니하고 지금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향해 우리가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여유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너무나 우리 것에 우리가 함몰되다 보니 그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 문제가 너무 커서 그 짐이 나를 눌러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뒤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포로로 붙잡혀가서 웅장한 그 건물 속에 함몰될 뻔했던 이 다니엘이 조그만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알아간 것처럼 우리 오늘 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들이 이 자리를 떠납니다. 또 돌아가면 그곳에 고통의 자리가 됩니다. 주님, 이들에게 거기가 싫은 곳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에 품고 들어가서 주님, 자 이제 여기 제가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혼탁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여러분들 오전에 쭉 금식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리플렉션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부분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어떻게 내가 내 삶을 살기로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결정들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써내는 것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들 그것을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나에게 헌신한 나의 종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순종의 한 발자국을 띕니다. 아버지, 이 연약한 발자국을, 이 한 걸음을 주님께서 온전한 것으로 받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계속 우리가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탈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4: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을 비롯한 여러 기독교 국가들은 현재 출산율이 매우 낮습니다. 반면에 모슬렘 국가들은 출산율이 매우 높아서 다가오는 50년 또는 100년 안에 모슬렘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기독교 바탕의 서구 문명이 모슬렘이 주도하는 새로운 문명으로 바뀔 것이다. 이러한 예측을 미래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산율 하나로 이처럼 세계가 바뀌고 있는 이 때에 전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복음 전파가 얼마나 긴급한지요. 초대교회가 가졌던 폭발적인 복음의 출산율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 때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나만 좋으면 괜찮다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선교의 시대를 품는 청취자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복음의 문을 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세규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비교인을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을 교회 사명으로 알고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배, 공동체 형성, 훈련, 섬김, 사명을 목적으로 하는 장세규 목사님과 함께 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